0: 토릉 교제 선바 잠라 저기 한바 니자 하자 예비 교리 효지 차비 가초 사바시인 네 장외제 人与서 저리 효와디는 다등제 가초 차진 저위 제시인 뒤당 저등거 자 지행당 사도 망부 체니 조종 가바당 형사 첨부지 향도 다당이 청미 도커를 시비 가초 년가당 효진 태치라 사시시 효진 다디체 가초디 장인제 중조위 나바트니 교가 응외서 대비 마르 신여 토마른 가초 다지 더비 뒤서 교회 매지자 로쇼 레덴 바라 다동니 쇼카가 로쇼 도 휴자 레덴 바 덴자 컬더 니보 시에 나지 차론당 가지 남바 다지 년보 시바 마지 가지 죽쇼라 대입 체린 시바당 차론 컬제 남바양 다지 시디 차델 하야 못엔 바 시바 마지 머미 난주이 거인라 휴자디 가지 최 죽설제 저도라 다지 시바당 교회 원인제 외미 진인라 다지 년보 시인여 산이 사도가 차진 요새 도단 챔비 칠리케바 정주시에디 레다 사츠당 르치소 괴르시니 가츠콜더 교체니 효자기진 다진년보 세기여 다다즈기반더는 장위 다지 레다이바당 쇼인 히라 뉴바 디리 치비 장위제 다지 레다 랑코시여 레디 랑코디 다지 칠린 시비 자촌 실링 아장 세기여라 니라 케치디 허미 전바 레지여비 장위서 뉴도 도잔 쇼낭 다지 칠린 톱지여 其中个日日内在破壁恰空气瓦当用了多选破泥这一些特别禁忌如修理论别者赶你天不罪也俺在国立街头内修气赶你的错了就连行动呢内在团结修卡个如修多修基地你推断着你年在对面的七所小别狼不向有家如修下劲儿刚刚他出车月刚刚当不呢 女子普家企位,初修理队的江初车内卡错当基础业,恰得春当班之内,女子就不与查同爸爸当,让她心里年休生业,铁匠黑巴米,松都村家长新起月。通过比黑巴天不得当,就村就不得,每每都动为拉举黑卡比,初修一圈大路帕瓦当,你得定开各车街去新月。刚刚你把那,用了车位,真正嘎巴的业。 西中嘎古巴学毕业用了做宁波卓荣局家酒的茶叶西中嘎古年西中藏部对局白家用了去切瓦当西中嘎古年东林藏部局萨里向巴学习用了银电影去切味门那当春库儿我做给对头南角嘎瓦刚刚松巴那如就来过北约古尔多部的银女子普库尔样子瓦当卓荣车兰布古多斯儿现在没松藏的没别
1: 蒙他打这些规则下用没把定，通过签证做改为促销下劲儿五进车月。刚刚一把呢，学用的入学下劲儿村子太把得意，热度中融出，托你恰得进内菜当，成龙扎布当娃，龙修顶部没把苏家用这几位龙举团拉不远。第一图，军旗没把恰办爸爸当，没把车内，每个通家穷的先把马子，三个军内出入用这几位，卡多你入学下劲儿五进车月把日。
0: 西周多日日女子团结修卡个入修多休息，对村当地些的入修里头白月，重庆的有位江小东当，四川的有位李涛爷，西周个南北多几岁差差些早点，入修里头把村儿当地土巴达，就靠马索空对西周一把日。三岁级参数入修南口南，两到三栋一个土雅个一把当，看靠近端的江小东当李涛爷，入修把村当地土巴当，干木个家。 却可马索在这些把事，当然把江小东给，俺能看过当年有个了选品协议了，难不得肉币卡本交呢，其中了女子老板写行为，俺做年得加了女的，那个人用啊银写什么的。四川当重庆北京三镇一把当，小几了，刚刚这个小学参加的入学的协议，人都托呢，过年节难过当地，其中中的多些把当，其中中的多交接，写作节多修那个女子块的东个没把协议。 过年节看客节干啥些的，节省啊，少加啥些，注意不是。当然把李涛一，老潘多张小囊，多等了你不得自送小狗，你得了入学门呐，忙不干过年点都比。给你节看客的压啥的呢？来一春课堂，入学难课的压些，可以硬币，卡罗瓦当来点把忙币，咱对仓嘛难课多些几一不是。 如果他对其肯比，若想没那当，加工的对比，难过节卡罗瓦索，过年节作弊，俺说节三代了，到底头把通话用个一把是，伢俩总个可有张着话短着急，仓马平均精品精肉些钱都几十把。

0: 나 이제 믿어. 영아. 예, 네 쌤은 대책 되다. 되다. 쌤 리사, 장 되다. 장 레집에 부르 봐. 기란스 총기 나미. 지게 알레베 올 쌤지디. 나도 총 쓰리 같이 와시. 니 다르시. 바쁘님도 쌤지제 되고 와시. 쌤 리사, 장게 쌤이 제바 개미도. 네 쌤은디. 바쁘에 독재단제 쓰여시. 총 쓰리라. 급디디 교부송사. 맹가스다 줘야 가봐요시. 세상에 아메. 착 지디. 니에 세모디 독재 꼬없이. 딩위 장제를 날쥐 등뒤 롱아르다. 롱아인의 독재 톱없이. 조유자다 잉주도 요르바. 롱아니 니니루드 신주. 제자 니에 손드 개비야 타 제비. 미통주 제비 능원의 기부큐드 미드. 전하등 아한영 뉴유. 니라시오. 니에 계집이 시에제 신다게 시기메다. 나 랑게 시에베 미드 능시 메시기유. 你 ki wun chong si ni song za. Nga tang de di di cha ya. Nye sa sa chung chung chi. Ka le shi ta ge bu yi. A chan chan. Chi ge btang la da nga tur ya yo ma shi. Yi ne nge nam tra ya gu chi ra chi. Nye ki le ri ne di kong tur dang gu sing bi. Chang gu xie bi na. Nye mo bu se che mo shi ge bi. Mo be nga. Rang ge. Chu da zhe wa yu be chong shi ge bu sung ki. Nye sam lu ki de sa ne di ne lu du sing bi. Chu da ara zhe wa yu riba.
1: 是吧呀？几个盘了，老早那么大的知识啊，几个找了，年轻的去哪里？去都要是哪能生病？
2: 什么意思啊？进不着去，什么哪里自己也是？羡慕到天上的，阿拉同学你们都睡得着，是吧呀？进步，今天我们也就睡些读书嘛是啊。进步，今天我们去上场学习。他的今天是年三那了，年苦不的，教师读书真生病。
1: 他的吉兰卡米吉给，俺屋内行啥去？莫被吉兰了，莫叫被吉了。吉兰个从出大招有病了，三十岁就上速度。
2: 是。
1: 吉兰长过去，你先看了，你也没时间关心别。俺看下面金贵别，你也从的出大招有病了，八十岁。屋内。
0: 要我穷死，那么大的出大招有什么？对的。
1: 对的。
0: 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的。对
1: Пиздец, кисто.
0: Эй, да. Эй, да, эй, да.

0: ngay tante do de chik tuyo da, do tin tuyo shikichi, rang tuyo bop chaya khari ba.
1: Inji ngay rang tse chuchi?
0: Ngay rang liya shi tuyin da, sata rinwe mikse kuy ne nga rong chika yom shi, shi ba.
1: Rang san nar shen dhi shi?
0: Tiling tun tati, nga rang nige shong ti yao shi ra shung su, shi mo do lik chuk tin tuyo ma shi.
1: Tung do chik shi yaga chi, rang ke kawa so kyo zhe lo wa. ngam zha ge ge shi da bie di di zhi xia ngen de lao pan ke ku zhi sam jie pa yue ni ka ba sta am zhuo le ya jia pi
0: tu da di lian ba ai yo ma da zang mo su ye jin dong da xin ye de shi nga ta ga zhe ga dan sa yu da me be le de xiao jie su o ji ran zu yun du meng zhu jie jie ba ba le zi guo shi la xie ge du ma sai tang zhang ge lao tang la ke san zhi ge tong zha de sa zhe ba tu da di wen ne zhi bia
1: wen ne yi mi qu de qiang ma shi
0: 看他明天哪个要的这些明天里啊老唐哥写皮呢亲密写主是不对让给俺的哥们写皮老唐了如何写皮呢老唐三天住木头吧你花种东西让给老唐吃年吧养的年过吃年吧既然你行吗是呗
1: 我在这里乱用着肯定第二个人都多吃些东西丽莎公司哪嘛是不同多前面面都让给我美化是碰面边地嘞丽莎是不用吃吧你三个人都是当兵的
0: 다리 남자디 갈래김이 말아님도 못도 저도와
1: 장아래시라게 쓴나가 용아 네 마우주 스텔 주지 선인의 고주니 총고모도 팀고고 시민다
0: 왜 라젤랑고 길라 CMD 날개소
1: 장동동 우두고
0: 고민이 수랑 레메 다른 신야와 지금 봐 길라 대시
1: 장보 제가 뭐 주야 가리이나
0: 당도 제비나 나랑 이님도 좋았삼죠 당도 삼은 근데 스타네 나랑 좋아 신사 봐 뭐야 교시
1: 자자시 나 초마 나지
0: 라이오나라
2: 老伯，老伯，让姜官马说呀，呀，你来吃马说去，老伯快去呗，姜吃马说去，快去呗，老伯让外面的工人老娘大哥注意啊，让新女多多的，你这多多多你过去，是，老伯，你这阿拉搞不懂吧，别搞懂吧，
3: 搞不懂的，阿姐，
2: 阿姐啦，你让他们个最羡慕就，阿拉们个都有马些，等到两个钟是吧？两个，两个啥钟的？
3: 哈子，现在估计跟俺可把来接，让两个小时的多啊。估计。
4: 老板，估计。是是是是吧？是吧？是吧？嘉义，让电视台不来。
3: 让让吧。进来。最多小时多啊。嗯。进。我两个钟。
4: 大吉祥，
3: 爹大爷给没多，咱们九九九。爹大爷给没多。
4: 让大心情吃我差不爽子，今晚白白不就讲了苏家庄的年轻俏，看他俺脸子没吧？俺能大面，可把跟这岁数都有。用啊用啊，爸爸，嗯，这三三呗。
3: 年轻，有学有学，让对家长嘛的呗啊！大家学习，年轻。呀，当然有学。
5: 欧拉，哦，今天旁边一个是来斯，
3: 俺最家好一个是对。
5: 日下，来斯，名字贵的。
4: 用啊，叫我名字领去的。
5: 来斯，亚军。爷爷。
3: 爸爸，
5: 呀。儿子，最一个多。
3: 家好，
5: 日呗。马来西亚的有股的，家好到辽源给马来西亚的有股消息。
4: 哼，亚舅啊，
5: 都对的。
4: 爸爸，既然你对的，你老。
2: 老爷。

0: 또 쉬워.
1: 삼로 갈등 그 이유. 담이즈 삼당 마시.
2: 수삼당지. 수삼당지.
1: 개버 효과지게 칠을 내거지도. 마다리 개지게 준사디 이심 보고시. 던도 자샤 주인이. 리그주 용식이.

0: 你读书的队长，老早给来阿有生病，小姐了，老些了，大家也要谢谢。其实让区别了不，其实就远了，让他们上哪建议？
1: 对的，困难路子行动啊！还是年底，让女的去喝那么久，你阿娘我这边的。呀呀呀，看清你吧。
0: 弟，快走嘞！生意让这去。
1: 几位小姐，进了天地，留到了光明的开业要么这边。
0: 点不点好多？我们过去呢，几位小伙伴啊？
1: 这贵宾，等到你到民宿去。
0: 等到谢爷去的，他那说领导领导是谢没有啊？
1: 谢吧，好的要谢，马先生肯咋说嘛这边？
0: 好的。
1: 马先生谢没有？我是那些的三不懂的，开始让买皮呢，就我大家说，他那东西的这有几码事？做不人不能事，过年你吃不吃做阿爹的事？三不人不听你听大姐的，过年刚过就是，爹娘俺不知道啥子钱皮呢，瞧你给听大爷没对嘛钱皮，一年来交完扣税的你，没给刚过还做钱呢，过年你们到底要准的就是，让我妈大家说，真真是的。
0: 年轻的咱们年轻大年的是不是
1: 真的可的
0: 让给这张妈这年纪别超多嘛真的用不
1: 让头大气问你哎呀那就我们先去一边
0: 让给信任
1: 啊气听到你这记得你妈信不活啊谁让给就我呀拉他们都生活是不那就听这是不让你的我们去看了谁留我年龄的让我们去接我谁都对起了光明节中秋节，前头对光明送啥土果子？顶这些啊，中秋节都买这边。大爷好多，爹也没事么多啊，俺俩一起扯皮，真说真么说啊？
0: 吓一跳。
1: 嗯。
0: 俺屋里人了，打算九百岁了，谢死。
1: 哼，爹两个他不懂俺呀，要钱嘛点算谁？
2: 这个招了，今天在二店，俺在乡下过了，我俩搞不起啥子业。大伙的，他都等久累久了呗，赚钱是赚差事。他爹那么些的，都这庄头的，工个什么什么的，真挣钱呀的，地产也用了。
3: 俺走路讲过了，大伙的赚钱赚米，这个招了，他爹真赚点米了，毕竟大俺用生米。
4: 地铁里去让送点小马些，也是赚大，上头的没当钱，装饰大买卖，阿拉说是出去的走，阿拉心里的做女主不些。你咋办接了？俺叫阿拉人过大这边呢，参谋要谁？
0: 让生走的，这个谈哪的区别？你俺最没水不大。
4: 先生，给俺公司最近营收咋？公司开前面的事，听大的，输气了嘛说了。你倒是呢，这个谈哪的需求？
0: 让跟你最近上没去吧？四川的、山东的没当差别啊？
4: 俺年了听到了给我些，天天跑着学着吧。大概距离没这近，俺就叫经理几个。大姐王秀有劲的，
3: 不是，连这些都来，啊，这对的对的对的，你要去哪做，你要做了呗，俺估计还挺高兴，多多嘛塞不起，呀，对的，
4: 不是，
3: 他说，
4: 其他嘛别过呢，谁能跟这些？
3: 天天这里看我看些些的，给家过春呢，出个当面羡慕穷啊。
4: 不是，前头湖南去别的学姐，你们都先来选堂是吧？
3: 用哪里？生意公司毕竟六年的，退休同志结婚了嘛，前三生意其中，俺哪做模特？毕竟了，给这钱了，
4: 生意记住了。
3: 人，毕竟是庄人，他光给弄住了大，把咱俺咋办？
1: 俺咋死？
4: 几个谈了，生意记住，没钱大是大总队岁数吧？几个留了公司的总队岁数咋么出来了？
3: 啊，这，你别的接一下，可把这个接打老凶。
4: 啊，这，听着用，哎呦。
2: 杨明呢？俺俩做吃的，找自己爱给了。
5: 是是是，这，俺就这一点这。
3: 哎，用啊！
1: 光木子，几个谈了？看那你真准备真难
3: 洗。用啊！
4: 几个谈了？三家公司他的设计的，我那钥匙拿多。现在他爹退休了，工作我拿多的些。改善俺就拆迁对接，顾客登记这边呢，哪大有嘛事？既然个退休的啊，结果你就叫我送过多，他 다리 고급 조합이나 큰 저마다 나나 조진지 알아디 교구시라 역시 기라게 속도 정리기 통지지야 세답디 계지 상매 장제 만수디제 수입이나 만수 고급디제 저마다
3: 아 제자시 장암자 맞다 어 장게 소비 비죠라 삼루던 그 유디 예신 그 유 이내 라마 칩지라 녜당도랑 같이 해줘 소야고 지게고 유나 녜바도 진지 미엽쇼리
4: 사가틀레 단도 고송조시 계생아 나주 콘주 뒤를 쇼토비나
3: 나디스 녜랄시오 근저지 소야고스 그래 지린이 도야기 지레 기원한테 조 수이미 라게 싱그이야 중국 제일이 강기 심주미나 게나게 쯔르승기 서시 평화다
4: 지게탄라 저나 총심을 규지이베
3: 네 리주지 참라 라진시겨이 반동군지 제바신나 노래지조 민원영주심마 동교니기 초지 전국이
4: 딜레지 심부스르다
3: 만저기가고 취등고 바다 카탄고시라도
4: 지게탄라 만나주 레르 심부디 니르구레라 어 니야 삼룩제스다네 레가 충자도 저 용보사야 이네 만나주 르노치는 게 제스 세상 사가 되려가 남자데 만나주 마저 친이기 샤비나 만나주 혼조 착긴 야호된 소워시 마세 니야 통매 문지 제비 어 기라시야 디르르시야 남자데 계시 제비나 어
3: 마제 자시 자시 랑게 미드윙기 기변 춘주로 고고제디 나라주 미용 엄 제도야 나라주 땡그튜라 가와제니 미럽지마 튼지주 주인구리 라슈다 무도즈지 치도 고잉제디나 대포교가 로쇼스그르비야 아지 니엘디 탕지 제쇼 야 인다 인다 샤다 인다 야 샤소다
1: 嗯，嗯，卡拉萨尼比杰对的，我呀打算这回事，早晚进来了，打字也得，进了卡拉萨的手。今天该喝点酒。卡拉萨被拒绝了，因为酒啥不蛮过新鲜。嗯，Let's，今天你先来。
6: 有有，
1: 卡里。 나야 가도
6: 괜찮았어 나 저 딩나미
5: 재상
1: 나야 가리워 거두이네 다가셔보
5: 용아 용아
1: 심심해 가도
5: 야호도 야호도
1: 가리 야호도 쓴 거 아시에
5: 어 놈다 내 제 잘못도 어야 라니엘소 你
1: 打字比给你最好多大些。给了，你们都用。谁家给了说些？干脆了，有个草皮鞋。呀。呀。呀，让给俺下腿挖路多。给就要好多。你年干了些，俺堂个妹子染的那鹿皮。他叫我说。
6: 没，可对呢，让子先花用着。
1: 啊，是。 我对不起 给我说的
6: 让俺的姐妈对她啥都不多
1: 让下的姐妈差不多 我准备
6: 기능샷이 마음도 늦으시려
1: 저긴 데도
6: 시부도
0: 吓一跳，咱就明白了。现在咱去到酒店忙不着。
1: 咱给俺用心月。
0: 妈的！
5: 阿姐，
7: 阿姐，
5: 阿姐，也没了年会呗。
0: 下地干了，别的没让去到酒店忙不着。
5: 这是俺在这节目过，没让在这节，你咋没让接不起？呀，有戏有戏有戏有戏。
0: 嗯。
5: 不过地呢？
0: 嗯。
5: 嗯。
0: 吓一跳，怎么了啥？他那年轻也挺正面，年轻人。
1: 怎么三人听到有事别？让给上学的，让俺有钱，养得俺更多。
0: 让给咱们挺正经的，天长嘛对啊。
1: 嗯。
0: 哼。
5: 喂，喝了啥饮品呗？
7: 哎，下一天啊，让给领导不老亲戚的，先拿过去，是不是装死嘛？
8: 年龄年岁的，去了嘛也不去。团大的阿拉年个嘛都心嘛大。年家长个就最疼自己了。莫现在赵家信乐不演这些人，面子点点去让你，偏最多贵要些。嗯。
1: 阿拉年个嘛都心嘛的意思，请侬阿明嘛这边啊。让给赵家信彼此一别。
8: 家里流通没多耶，
1: 俺让孙家多么多，顶着许多亲戚听没多。俺老村王的赵家信给要起来给不多，毕竟我流氓的刘姐姐，你们几个提不赢呢，让你靠俺妈这边。
8: 嗯，项目密码过去给赵家信给军团员多钱呢？空人了，那我等没多时间。让俺学到，你来了不？全部顶这些了，过过了自己这边。顶这些能俺顾这的，就再没有下班呗。
1: 钱他妈毕业还得呢。
8: 别看有你嘴的，让个羡慕就远。
1: 还得别看。
8: 别看是俺团里的，但他上面还几张个，要都是我的。其实是俺团里的比例的，都是装备呢，基本上都是这个样式。
1: 让你还是的，赵家新给公司委派去签的，比这牛还轻不四元。
8: 弟兄们，给出去也不是。这些年当年子钱呢，全部的落下现金，是你就拿点我去的。你公司立即分牛一边我爹呢，我这个粗老呢，说是狗屎了呗。哎，全部的某些钱呢，你凑不齐都被军大姐借了狗子用。胖极了，米的路里娘你，过得比什么拉不热。破鬼不卡嘴呢，你也卡不得穷嘛是。嗯，哎，天大的，俺俩你个嘛多，心个嘛是。
1: 哼，俺一起面你，俺谢姐。
8: 你让了顾这个强子跟这玉米，吃要干不起也不咋么意。
1: 嗯，看得起啊玉吧？过得甜不疼啊？俺那么咋连烟还中皮？
8: 哎，子。
0: 爹郎，打是打，而且这强子给叫老还算住过的。
5: 老舅找西去，不要买的。明个大姐姐儿子，大姐你丢的些啥？
1: 老崔，杨哥先生阿住你一边。
5: 大姐的太子随大姐阿住你。大姐阿姐，今天叫我先大姐不着，你们还嫌这个没有辛苦嘛是？多少年还少用啊？
0: 你先说。
5: 大姐老舅真就算啥？你家大大兄弟那么多，你最拉么个身边？着。
0: 给了，你呢？
5: 用啊。大子，拿点鱼呗。
0: 爹郎，出租车不有咋些？等到年底了呗。
5: 车子退休人了，这不是年纪了，挺重视。
9: 다자 날 대비 나 老 쥐이
1: 我是 老 쥐
9: 아자
1: 다자세제 랭위 아
9: 어 대지 수로 세이 탄다 다자 중중에 도마죠 날 대비 없죠
1: 군인 사장님 지를 침 도움 좀 아 탄다 쇼게 다자 중다치가 레미도 폐지 니쿠 대매죠
9: 아래
1: 장게 싱마시 니자군이 갑자 양수 겹이 당고 챙가 겹수와
9: 용아 제나자라야 교시
1: 요
9: 언니 조이
10: 가슴 가슴
1: 장게 세가 레스 르고 있다
9: 용아 야줘 언니 줘줘줘
10: 레스

0: kirang kundu kuti yaw nan bi.
1: Shuo lang ara le kuti yaw xie bi. Tari pa xin xie, nye pur kam yuwe ma zhe, kor chun xiu xie nyue bi. Sa wa jime de zho wa sam chu.
0: Chini kirang, ge yu xu nan yin bi.
1: Le ga xia di, za ya me ba. Oh, Dada Shi, you are going to find out. Rama Ji Ji Mu Ji Ya, Wun Jo Che Bi Yi. Oh, Chang Gu Xie Na, Wun Jo Ske Ma Shi, Rangka Ni Jia Lega Yao Che Zang, Jin Da Gu Bu Shi La Chung Xia.
0: Gye Lan To Xie Na.
1: Jiao Hui, Rangka Nga Da Dang Ke Jie Yu. Nga Zui Mi Rup Di, 明天下地还是来开些这个事。落入出去龙国，你人归我呢，拉起家罗斯了呗。都是老九转脸皮的。唉，一年天这几日最生不是。唉，改变对了，让我让苏某多长，我遇到这个节度，给老片子夸多过算不是。 미다 미파가 지동시야디 문에 매우 차수
0: 키랑이 디르나야 콩치도 마루에 콩따도 여나자 원홍과 여마시 디키랑이 심스 치슈 디르바
1: 디르시나 자시라 팅징에 나제 아시 시대로제는 삼주 디제제는 아예 징주도 부실라 고여 양주 주시 계신이 아직 남시게 내 주도 운에 시비나 심가 주도 마시
0: 계시 공개 남시 대유나 기랑 가고 유비 때네 킨 것이 게라 퍼유 로지 공개 영수나 뒤스 쇼스나 녀코스 게다지 기랑 자 요청 그 뒤뒤 나저 대해서 열어봐
1: 나다 먹어
0: 리스

0: 세리탄 튜베 다다리 지소탄 초와 두고치 세리탄 튜베 능교레 초에 딘주 대다시 스마 행게 공감사 탄데케나 주지시 부티니 편중 찬롭리 선지 부덤수마티 덤숨부 디체 인신 하우 튜르네 니세 튜르파 갸즈슈기 겐젠덴베 응위리시 원야 하람 롱고 동교니 차 시응원라 베트 자메도 침부타 태가키 규범 매버 차베 규긴 탄데 양가신 또가 왜 사와시리 원나 부덤수마 원에 규체브리 탐 탄데 콜레딩 디다기 규범 사왔네 체야 매버리 탐 기린기 계제 매베 소자 변화 샤미 주의마타 덤미 디세소 부덤수마 탄 냠토 응아도 퇴목이 메보타 니니 인수 유버지탐 샴랴 티고키 베시스로나
1: 본담 좀비 규부츠와 한우 튀럽기 원교 체제 오므티 수인 티니 링제 미지련 예외 뒤미 전부 로니 민바 수보 처모타 세르만 노비 팅비 규조 식지 디소더니 로마숨 체라 잡았다 잡부 예비 왕키 밀리야 본담 숨마 세그여 계속으로 지딘토 티슈기 처모여 미남기 사조

0: 계속이 전부 런이 당도나 본담 선배 과거에 제대로 근제 제기 예비 의지 제기 유 잠닝 사제 소수 한우 튀럽기 교도 레응은 받아나 본담 선배니 한우 튀럽기 젠다 너무 대신 대조 롱어 통주 순차니 내바타 얘네 롱어 통주 니자 신문 통 로버도 매부차 없이 본담 선배 원에 기부체 바시 탐 다디 고리팅 대다기 기부 초대 제기 유 탐 광시 北海기 로레이의 뒤수 땜이 디센디 태종 매파 소원의 재단을 교육위요 나우의 기지 매비 소장 디지기 총의 재단을 산다 체대 규비 광당지 랑자 갸소 로주위요 지 임자나 양 땜이 디센디 문담 손매 규부 마지 기대 콩대비나 태종 원의 년년 저유부지 폐지 롱어 통교 나차 숨경은 토 Gyazui nangne Luburtu sobda minjiwi gizin mebe socha kajik tun. Tingdi socha ri pechebe chuyne se cuygengi jigwi tangtune bu tie rigla gyungtong zhoxin yu. Gangba yema taagi shuksun ri socha tir gyungyong gibiki gyungtong chenpo chungwa tang kaji chiru chepushi gyewa tang subu tang gangba yeti che yu. Tini gyunme chasangwi chubzuishi ri se che chwa. Ti rengui ngang gosong che tobe manze 윈삼기 된장대위부지 멍시 조수대월라 모자르치위 남사부 망부중 기지 매베 소자티 유리 망고바 갸즈 난기 직진비 제자바탄 문담 수만니 콘서트 퓨드 종위 전제지지 롱어 통조 망부진 데미 디세지기 세수겐탄 강다 진괴 사준 진삼수 중두기 소계신이바티니 문담 수매 소대 세당탄 지구지 강식 태조 차롱 제바탕자 충종 조외 치고 지기유 배제 팅 줍든 제지 데미 디신 타마 지딘티 처모 체수디 체두 세최기 빠숨네 치수 지기유 데미 디신 기메보 튜니 체디위 초덥시 니원니 제강 감사탄 캬즈 발라 손에 제부티지 양부담솜며 대진이니 카지라 년증 된데 괴규니 부충네 체토마 감사죠 다들 기지 매베 소자기지 세골이 강사를 키워봤던 대답이 매베 손에 시럽균진 제거 맛에 다르게 공배당류 대주 공이 소도바탕 구림 댐비 튜몽기 냠대 제시가 맛에 대주인은 내부탕 다나 남로포와탕 원체 갸주난 강사를 키워비 문동성과티 나산의 규동심바 무유시 대교진 타다양 나르신 세도 제단매 이내 문덤섬의 기지매비 소자기 니니 여동세도 마당와 소자추 니범예진 송유 다다 소자기 직자적 굽주사삼 똑치위 규디를 떠바이 원장 기지매비 소자 피규제비 규림 개지수식리 고교기 한우 뒤럽기 경외 남한 종료 파위 된지매 고장바시
1: 下面要今晚给参战主席不是 五次从甘南起 금주南路别参议 先起当别参议南 西部地址若南 俺村创立的通白我在来，记得大把多咱们这一边女才起，咱们住的新的社区个样子。一年天堂七夕，谈到谷子村个忙不少，这么多住的都差不谈。通知这边跟住那路边我在下雨不嘛在，所以伢继续给通给不新一边女才起，天个云就起来龙就起头。才上我提的你我呢，来个逐渐村我呢下边那当上西来着。
2: 王家怕得对得别了，咱们应该是日替的，跟着些穷不赢了。提人俺做团委的崔书记去的，我才上么四亚提呢，今年没被我才举家彻底，出在马尾苦有了惨白吃紧我，连女堂双伢，其中这七辈不离堂，咱们得不说给开就点呗，我才算把四个月的。跟着南路边我才提的，孙伢儿继续给他们给我们来总队，明明用我写给我才上么提的，只当给我才先来。 空哈将给他独生的，没看见了。新疆南的我才过不他，我才住。天天都不见前辈，个人去，人工都怕住个月不他，才提到三百移民去托个月子，才上么你三百以南，我才三百移民提，没上么托过钱不前辈那段时间。看一次呢，我才提到说着呢，拒绝独居，新来古镇从俺去说这么干的些个月子，个人第一次我才跟我了给我请约他们，同我托三百借三百呢。 我才都不听你送，虽然你特别不信任。
1: 天我才怎么呢我才去水彩卡机流动前的用为的地团在西日我应该我才团结他通知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རང ཆུང ཐུན གུང གུ ནས པོ གུ ཐུ ཉེན གུ ཐང ངོས མིན གིན ཙར ལེབ ཤེར ཆེ བོ ཚུ བེ གོར གམ མ ཚེ གི གེ ཀྲུང གི རི རུ ནས ཚེ དབ དུན རོ གོ གོན དུ བུ རོ ཉེ སི རོ གོ ལེ ཐུན ལ གུ དུ ན བེ གོར ཀྲུང གུ ལོ ཤུ ཙུ ཅུན ཚོ གོ ཆུ ལོ མང ཤི ཅུ ཚེ ཡུ གུང སི རོ གོ རུ ཁ གི གབ ཅེ དང ཅི བེ ཆུ ཅེ ཆེ ཅེ ཅེ ཐི གེ ཀྲུང གི རི རུ ནས པོ གུ ཐུ རོ གོ ལེ ཐུན ཧུ ད པི ཤི ཡུ བེ གོར 给用给年轻别上话给种种正式公司努力给我巴桑群主给人体列团主心唐兰行学如何拿修北国给种从土若给我们所看当你约不他与一切都别拉去我们是心看若给我起来开别促进内部规矩规土给贴女子自己给心思列团别为国儿什么人给公开不上
1: 공감 사.
2: 비카르 표게 송아틀 미. 행견에 팅디 편총 선균염 잡식바 그수쇼.
1: 디리니 페더 듄베 치 접게 다. 지디기 베 치 소지. 리스 다와지. 샴르 십제 남드남 시로나.
0: 니셰 듄마 차퍼부티 기종기 지준뉴치 니세 로껴블레 듄비교 간니 첨부 쇠규메. 왠야 초카기 미츠교 다 너부쇼웨레 듄 후다 줍신유. 다자 뉴스 포구 조얼 검주 카숨 규네 최급 레드윈 중심 유진 기종 가고 저세 럼부지리 지하자 마도 대진 창마 상승 유버지 뉴스 포구도 로급 지견츠 로급 레드윈 비신 유바탕 티부 넘주 무티 킥싱에서 원지 지신 유바 각주 니가 진배 세신 유바 니고르기 망조 로교난 후다 슈부소 도나 창매 뒤주 텀진키 미소 교바타 닌가 세웨 레드윈 주타 주미히
3: 金的给别次孙军人气切莫给中重点土恰不破灭你是肉脚汤做狼熊脚的跟你请不随于成功土给中重点了基地真正人都不去恰不破把米对吧二心滚动切的你是苦脚不来全必须汤我所跟进苦热的这都脚的跟送切不及手脚期间去根据卡孙军的母体给中嘎鬼女子破溃作为你是催脚来全主心于你是对吗 恰不破别金气女子破溃作为杀缩缩恰不塌大把土菜米几层安的泥岩盘新月别我地边年前不月点下银送恰气最高入米催促穷你来归不塌他不当年娘这银送切的去开始上切别切的塌强日苦叫来立心里不切一不日今天也被此所进银听阿住第一个来供给三个月 라야 뉴스 포크 조월 균에 니세 로격게 니츠 사슈 고비 체브지 지세 소지 닌켄 아주 추수 고비 예메수 사고베 탄제바 계종 가고 타 팔타 지리 니삼 유베 로격 체유 토조 유바타 군케 토고 체베 국제티 타자 샤동 투스니 소지 랑콜케 사도 탄치마 얼신 유바마세 사자 추고르케 사쿠뇽신규 라무 카지 니가 신도 치웨 사고베 주텝 체 유메 wenga sagwebe la to yebe chokdyun sabjele sagwebe ta gejong ga gwe war parta ji li ni yu ba tong tu da jin gu ti ni zhe lam xia dong tu xin ba cun yu ba ta tie ni si ro ge le tun bi ge zhe wa qin bu ji yu lem xi gong ta zhe lam niu su qi ba sa du o ji dian bu qi gu ni mi tu mi rong xi yi gejong chong de ni kuo ke chong zu kan ge mang zu qu ni si gen jin tan ku ji dong ji 这个一年女子破归图萨多恩真七八千南湖大修的你是若有列团比个若有看理解月三个月给出给萨多恩真七千南湖提这一期前用干部出纳萨多听日女子破归图二图给月他二真有些高速修清清月萨多提到女子破归谈帕大吉利西居月别给中重点人们重组的欧个月他看了我忙不细一期你大学不去去出别也面的欧个月 他在南市部下东土新北铁你是若有其个人蒙西年前西定月给中重点帮兄重学出名普穷客女子团结我去三度二个做不一提局了你最忙不听月别我去呀心度才没穷困去能力点么他们赢不学即送不及给中重点人们重学出名突变你去给你当三度二天浪阔顿去给去月即送不及你光去最谈不谈干么西局也没说 三桂坝女子破桂年三九古万周围狼牌土路铺土日你月巴塔列团不忙不稀客车土狼所谓居格拉雅日你年多钱不稀三桂坝长土月别狼阔四不提托三一百马塞 南昌土下边南阔了呀，蔡新民这位多军跑一百尺。三国边，宁西若局其人米仓面任意了宋局杨武七国边陈贵前一百尺。其中重点的女子破溃作为全数就是人体积累没不塌，全看给若局都不需给推门边钻窝。其中干过他，判他积累其他怎么多，提前给南昌们相信一百塌。女子破溃图。场面前往春天前的年岁若举起心一百尺，给咱们年轻出局给多少军学位能不相信一百他？其实所见人看人光秋翠中泥牌，给咱们年轻出局能不相信这里几餐几来他们一百尺？若举起一图，前国那村群别若举别，前往春天前的若举起心一百尺。今日给别次送军人的庆祝，滚动部规制先送。天不能住拉扬集中感官地位开拓若革命呢吉林他作为扩建给我请不起。集中感官地域开放所人以为近期高速忙不参与。明二普如普江藏部高速地域给吉林人才给参数。人以前年高速松人秀所学他今日去杂四月。天空图普如普江藏部高速地域给吉林安参出参数。你不来出钱去玩。光过请不洗恰月天面具也积累你藏啊也给我拿去看松所月景。你不来坐进去光过请不他天面具也去所亏松了二十年跟你月。现呀各种藏不他东林藏不郭不龙藏不普日普江藏不所给我你所人年年干出三百千年月日。陆续你们岁数开启去最年轻人年前对面都两个七百个。若局七月土落冬土月陈东桥一集中各国年展开德军之处里呀绝土不穷月集中各国日数三千塔将他积累计算出页面月别萨土准备之处体集中各国年块期积累计算案一参给年岁若局来团别陈东桥国国港地年岁若局来团结七阵推之土表严肃土表不是
0: 人均天空部集中女子科技年岁六十六点七元的别个做不谈，人之前呢，十四个女子两个七位，哪个点个钱又不是？
3: 人均天空部明儿，七零六三多票均天安年，昨年秋水天空他搞错，龙秀局给他国家了媒体，亏空一年，女子去年秋空所得点提个他，两个六十七万阿些。陈吉女士主任向我谈，他国儿去重组谈规制设计所，昨年亏空所

0: ཁོང་ཚོ་ཐབས་དུ་མར་ཨོར་ཁུ་གེན་སུང་ཆེ་ཤིང་གུ་ཆེ་གིན་ཡུར་སེབ་ཁེ་སེ་ཐང་ངོས་སོ་གེན་སུང་སི་སི་ཅང་ཞན་བ་ཝང་ཆོ་ཡི་རིག་ཅི་ནི་རོགས་གོ་མི་ན་ཅུག་ཡུ་ཁང་ཡིན་ཤི་ན་ཁོང་ཚོ་ཐབས་དུ་མར་མེ་དོང་བེ་ཆ་གིན་དེན་ནེ་མེ་བེ་ཡིན་ཅི་དེ་ཚ་བུ་དེ་ཡ་དེན་དེ་སུ་ནེ་གུབ་ཅེ་གི་ཁ་ལ་གི་ནེ་དུན་ཐག་ཅུ་ཅིག་ཡུ de gugu yori jimar ngan zu kixi che de xib zhe su ne nyu zu po gu gi nyu zi ni zu le xi ta xib jie che gu zu ji che gu yi nyu zu ten ji mang zo ne bi gu ji che be cuo xi ne lue le po gu yue jing sim ne so wei le ge yang jin xin guo cu yu ming er ge ge chue dian di dang wu lin ki nga gui sim ne so wei qi le ke ba ge zhong chong dian de jiao ne mang zo ta jin zhi mi zhi xie ti sim ne su de qi xin yu
1: li gan ni 三里乡国不重组他给中重的重视重去满足规制期内之规矩通信面对把他日记开别满足他卡住了电梯卡的起行度四川洛琴华西民看德军兄弟看给主人选把若叫如看给你去租林去他电生港铁给七连铁把中央一把他苍木尼四川洛琴华西民看给生港缺点的他四川洛琴华西平就民看内用下大日
2: 他定安去昨天亏空所加对其把他亏空现在了过去面具级别其他不见了新康铁给叫他新康铁谈落水清晰一些其他东西送不起您最近那个睡眠好不好你养了口盖子你也问过的对睡眠还可以睡眠还可以对那个你那个比如说肚子啊这些有没有什么不舒服的新康肉有没有呢忙出谈出另一个
1: 云田去村外的，电视看着玉米，他你也不昆明说那天穷咋呢？看去新康看着玉米，得洗去吧他。提了提云去，若咱们几个一百只。四川老秦华西明看新康缺点的那个几件起毛话选拔，李玉珍去，你才会给忙做因为你去呢。电价那我提，学期学一遍，俺才看去云田村外呢，西段几个月就送不起。若你学里边哈个什么？明儿。 他们呢？他阿家他念土规矩设计是丢个月，土军呢？八个月干部月别旷去，你听到呢？旷去大多，拉多可把能去，肯日他，农民他念土两个七星别那么，天文去他了，有秀气味，东林长不说给八来，天文去从啊，陈家都可月，最多点别陈家呢？第二什么他，米丁去更多去，旷去，新各行人都去过去。 新康肉玉米呢？宽坦着林七个宽切，嫩脆的玉米。四川老秦华西面看起新康缺点的那个面部格局吧，赵月去，过年年都最轻不多。贵州色最低儿，他们年了大多起根土，米咸大了呀，肉不肯多起个多别。我呢，全国多起送不起。贵州色最粗，面部细一点，连连点送起行一不是。宽脆贵州色最粗里边，芒草了面具些不需要苦竹起把麻些。 特通，譬如苏州的水军区特别呢，新康铁给若然几个月时，新康若叫入米村，你些人连连点送起别面不村儿，人鬼去着林前呢，昆村女秀穷途东坑头几个月时，走林去，昆村新康铁摊呀，俺村土古起别昨年是银别，昆村儿，谁用我说新康面具起的举办嘛些，日看给将大这呢。
3: 昆曲，生意谈明显了若然区别，女不切入东头几个月去送不起。
1: 新的改变器所几年，更有四十几个月我月，中国南电群作业做出选拔，并且一定年去给改变。平均西子村去这些轮不滚脱，没那么错呢。各种村去日日给女子跑遍，忙错了土面那回事。俺追求最古谈起看，这些轮不滚去从前更零点半年月，并且一定年去给改变。
3: 金队嘛，他连土写对那年，爹不错，爹娃见土给我他，着住东面来他年，点了亏别土面那回事。没有那么去最近谈起个错心，这些人不管去金队嘛他，西子村给去求求命呢，你给他没有那么难受一不是。你为了些呢？他是村给去忙做面具七个车别，卡子贵多给那天来行李，面具给去难修别，菜西托东他，托单开不起多。
4: 东区过去借钱的，忙了偏不负担准约。你那么老些呢？他是从业的去面具跟送人路了店里，忙了偏不准备收据，模特退货仓都打约不他，滚边可是容易准备的。明显他用钱来拍了去收据卡，人别信，是不是有钱？面具跟着那手表创业的他创设计。
3: 미리 찬용 노르스네 주베 커스 브롱위티 니도 니슈르 고로 응압제 기주 경아리 다지 고로 둔지 조절행에 바라바라와타 마리 소된 기능 체유타 미즈의 강의 유리소 미즈의 강의 유베 망소의 민리 창상 인슈 로교르타 지장 커스 수주 초용의 둔지 체비 망소 민용시 민주 체비 도저 세유버시
4: 드림을 딱지가 제되냐 니께 신 소식랑서 타다포교트 체트다 다다캬타 숨줄랑송 투야 투티 차케는 딸테보 역포 기본 망보체 여티치 양 방서 시참메세 된 캬캅기 포교 치보체 역포체 캐치 하찬 역포도
3: 긴송 타종 내려 모두 투상 수업타 투송 사실 민주 긴송 능력 정진신 的 유로에 망변 십수야 조수시로 다유 다자 사사통 이렇게 민강체대 카키 리딘 민주 긴송 말라 초용의 차지 치바타 우리 십시로 타 인류 진정 직제지에 시제 민주 긴송 타 내접 체리 견주 민주 로교지 직두 지야 더람 상외 원지 민주 견주나 쇼괴 망소 예교 머주 체바타 제시 양고르 갸고르 기부위 뉴진 체외 리림의 균도 다여바시 편정 포함 민간 민주 긴송 부 거연 왕야난키 다자 민주 긴주나 쇼괴 내버소 미린 지야 대부여마시 라바르토 우리 시르위 직제 직조를 채바티 라도 카바르 주민시마타 진니 쇼르위 긴근타 치부 미린 뒤도토 지슈모트비 내륜 타주 통리 내시 당제 타 미린 지야베 퇴주 통도 숙진치 여버시 동지 개발신다 타바라 하사 통일을 토 민주 긴주나 쇼괴 미장 미딩 징급증의 둔삼스 여버타 긴주 협병아르위 체르신바 미리 찬용 내두 민주 조정 계속적으로 차례고로 시작과 망소 미게르키의 내두 민주 종의 주제에 계속 이생사 듄차와 제충유 시진차위의 정시제리리 라스의 민주 긴송 렘루 교류 등섭시에 멍의 편법체모 주마타 미리카기 망소기 민주 그룹 양토 휴진당와 라주시유 라스통일의 민주 긴송 주의 주장 宣바 人不松别 득시바 지르도지 列清 彭正망배 민주 긴송 말라 모두의 투상소와타 유린 내종 겐주 렘루 퇴주 체주로 군대동과 니누쇼르의 망소기 내종 교과공화소 체주 인시에송바시
5: 대로주 너주총결기 롭저탄 3년월 냠내기 토니 롭친로미 문중례둔 서치르디니 서법토구이토 신댄바 공카위 간내 탁주체니 뷰다 광비용규 나순 신댄바 봉카 소용체유
6: 례둔 서치기 구경아타 니지지 티신 지천니기 롭친라 카초니 례내 코둔체디 전에토 사퇴 체리탄 겐캄쿠유송경 필루스리 멍시롭소소 캐콩기 로만표토 랑린토용규 공도체바탄 로달70세나 퓨충로만니슈두지유바탄 니동추로네 균남친히 쿨규체춘 니동니서추로팔 균로만주시 총결태도리콩수 원종체바리뷰 비진롭친키 원종로만 유양겐송키 퇴윤다와지키 원종링 니엘리콩키 슝인치단탄 슝래칸키 년체구주소키 냠뇨망부속조투충 리콩키 안수소와탄 레가알슴쿨친부낭충외 너슈총결키 신댄발 통친탄
7: 许努参论了森库南瓦抗力所成些松皮清华路平铁温中罗马余浩汉铁坦荡安能出重铁曾祖培先天别参卡度温中情绪念西林图西松的接送成因西松皮第不对劲西天把西速图列屯色系铁许努罗面萨托尔军额图巴马些三年地铁列空来日兰萨巴塔孙秀萨巴杰图巴塔
6: 罗么错，三龙塘三内批给主角，让对抗力突破。闹出重围增速比先天别来团体艰苦啊，情绪不适应起。空得急慢，俺去模特稳重来点点。先天把锁匠塘、广东、尼尔图巴杰克来给扩展也不准备。先天别小区跟送来决切托，罗不着塘三内玩，让来顶色切点，许多先天别崩卡足够苦塔切跟人些送不的。
8: 下面了，三九多对卡机。
1: 你听，你到你四周来，贫穷农村人群来这个子女，真多更俺不过数百在我说他，过去这个托，真多的去取些他，吃这年岁的就当我们些，来听别来这一枪子他，米特人女人女前途，贫穷基本所给就全村明年，年就才不看给来听别，伢们用三百年句他，请求来听出不晓得出多钱不是，你前儿，老年点不起。 今晚沙土里去的级别，龙年批准谈重新给几片龙年准备这些准备在我年为止。七月托开局点别龙年年级里点切的，行政区谈落着所属几片龙年点不谈切不切，行政给龙年短片崩开来开点。

0: 감사. 규룡 씨도 오면 좋아.
1: 장경 옛날 나 제가 친비. 된다 가지. 고다 쓰면 비아.
0: 정말사.
1: 장경아, 정말사서야 가지 있네.
0: 옛날 그런 곳은 봐 보도도 없지.
1: 정말사서 나 당연히 친미. 장경 얘 거기 뛰어 보도도 안 신미 봐. 용아, 나 롱도 차가 차셔. 랑아 그거 요 맛이.
0: 왜?

0: 아자 신화가 저 진주대기 착체민이다. 다리 진주글레지 안수면의 선유요마시 안수대기 아자가 라와마도 치아민드
1: 착제기 민네에 오즈라
2: 문에 되고 좀아
1: 팡진 예바바야 압수대 미도 계세단도 수보 대휘나 년년 저기 청소 강사업이나 대수와
3: 신화 장게 청소 강부 뉴베아
1: 어 니터리 小소 치제 강고 我 신수니 선이 미카세 치제 자라디게 벌주니히 나 용미 던스 톰드가 나 심르스 도 용기
0: 아자 로디비지 나르 게가치시
4: 바라 근나 니 셰라 체가피
2: 어 요요 용구이다
5: 어 용구이
3: 나 로주긴다
2: 야메나 나 클라사가 슈
1: 아 메메 나 토가다치가 저기
2: 아 용아
1: 어지 오예라 섬유래 디에시라 키나 오자올라다 좋아요 어디 제 차업시비
5: 가래
1: 뭐네 고츠야 민드가
5: 아 신화 어 나란다 된다 스튜디오 저휴 让有的那半年嘛是呗，加上他也看不得你，让给我
1: 熬夜了。你看他看过嘛证明的，看他没记住，看过忙过的这个看能自愈，看他吃了呀，不过解药嘛是。婆们的亲戚那么亲着，照常个没吃不得。没事呢，看过搞不得，我也做不到喝着咖啡嘛在，干解药没多。俺哥吹么松，看过芒果的这看哪年一把？马塔里，看他金山前辈三股学识不？俺这说白金山的，他家从小看过是当女差不是？看他看过可不多的，剩下哪年一别？你妈他吹不是的？啦？
5: 哼，金山前辈三股学识那些，就是估计罗马先不是？等到年代一别，
0: 认下认下。Oh, like, you know, those things I'm going to do. I'm going to do it.
1: That is all, yeah. You can't teach you. You can't teach you. You can't teach you. You can't teach
4: you. You can't teach you. You can't teach you. You can't teach you. You
0: can't teach you. You can't teach you. You can't teach you. You can't teach you. You
1: can't teach you. You can't 看过三百那顶面是你素药师，阿妹让你呀西门是女婿，我们是给老子的，西门是个女婿呢，给不起来要的。对的对的，阿妹让你呀红哥是女婿，小素
0: ，less，
1: 香港的长街村大师，香港米仓面红哥的空气。
0: 哦，可怜死他！啊，这让给俺家吃的肉松啊！大娃可些是难了，刚不吃着吃不是呗？
1: 大娃可就赢了去，土豆老没有米了，年多呗，俺偏得看了捡不赢，让了有大药在药嘛些，俺们吃了用过三个月的，让个钱都赢的。
0: 一平米，可是俺让个阿妹送到学边呢，我那给不起不起样吧？
1: 啊，可是不是公平？
0: 啊，一抽。

0: ngune chi nang ra ko sem so ge ti de nga lo dyun shi le ti ji xin yor bia mi xin ye ti sem na go yu ba ma yi xi gi
1: ta ma xue da rang sam ki zhe den zhe yang jia ma dong la xi ma do qin ju rang zuo er gun qi ge
0: rang sheng ba ri gu zhang ye ge ro xue sa hu ne zhe sem duo shi be
1: rang qi ge er qi ni mi le jia che jia zhang ga xin bia kare ga ro su gore
0: ozi qian de qi ran ni lo dun la ni me de jia ge rin su shi
1: mo ran shang ha la zha qi ni xin ju lo me tian zuo yi za tan de le ge ce bia ga shi
0: le shang ha ni ce bia se qian rang ge zhi ni ba tang duo mo ran ge rang qi de lo bi xin ma bi
1: tang duo nga da wo xin zuo ge bu le mo ran lo zhu bie li ge lo xin zuo ya di gun de shi zhe ba
0: qi ran ni ge ro di ge zhe shi ge yu a 자이 마찬가지로 쉬시 긴이 봐라 디세베아
1: 갈수유
0: 따라 로숨 주소니 레워다 샨턴도 포사 인기 말봐
1: 약식은 쉬어야 요마시 니는 샨타 쉬어 삼주 대 얌세야 하려야
0: 얌세야 고쇼 샹가 가로디 딘데 진예 요르베아 키라니 그디 가로디 그스기르베아 샹가 수수수소 도디 이베아
1: 아디 라이네 하나 걸어 시켜 가지
0: 니 더 줘라 너기 너기 세
1: 등두게
0: 아 너기 레다 자하 소주 사도 게 다스 같이
1: 진짜 근데 세 그래 료예 니 라케 시치구이다
0: 같이 가리 같이 유스 달라는 내 코치 로슨 졸리네 딘저 수블라 다 샘티유 라도 가바 가다 가바리 메카 이제 더는 가봐야 없어요. 요. 자이, 땅 니죠. 군이 녀석 야옥시 잡죠. 들어가래 가요지. 강백 가대유다.
2: 요.
0: 지라니 니 야옥시고. 선녀쇼가 가봐야 없다. 녀석 니 땅.
2: 지죠. 육쇼. 양루루 쟁의 뉴 마시.
0: 지니 니 세브당아 가봐야 없다. 그지.
2: 지죠. 문에 딘데 쇼 마시. 날래 못 그게. 제 마시다. 난다 요 마시.
0: 문에.
2: 문에 고 마시.
0: 영아. 쟁니 야옥쟁 유시.
2: 요. 저도. 니 마스 깨가.
0: 먹어.
2: 지죠. 요아.
0: 요.

0: 계시에 삼수독. 작은 같은 도핀줄 쓰기 위야. 네 셈능 지치셔.
1: 쉬다.
0: 네라 독재 간질 게요. 다리 있는 랑게 인지 도지하고 유. 선인 랑조.
1: 용아.
0: 탄도. 독재 가르만 조건을 랑게 좀 지치니. 랑 빠바다. 자호라. 네 봐도 세세 역시. 다니소 미디다 조마치.
1: 신소. 예케린조. 자이. 니랑 쇼스팅 아이큐. 튼다디. 수지르 마셰로시. 락바도 예바다 아자라. 니랑 쇼팅조. 니랑 쇼팅조.
0: 영아, 나 저자 이게 캐린 쪽.

0: 파나게 도사사 역시 재장 라주 특집 당시 파나 도세 도시였다.
1: 다른 예중 뭐마도 나이지 지금도
0: 재능 라주 장주 뭐 정태 역시 쓸 표시. 또

0: 암라.
1: 정세 지사배. 봐봐. 같이 가요 봐.
2: 베베.
0: 라.
2: 장수준이 하나 교다. 나랑 아마 지셔야 유.
1: 같이 있어 봐봐.
2: 기니니 다 내가 지네. 니 오고 지금 해. 이네 니 다르시. 베베 주고 나를 사는 요 아유. 뭐라 보고 손사. 수수 쏟아 또 그제 세우시.
1: 같이 있어. 니 저도 그게.
0: 네.
2: 얘라라. 뭐라 보고 손사. 사야 다 통야 수수 우리 쓰기유.
1: 봐봐. 뭐라 한다 로중이 레워시. 나 로중이 거블어. 나네 상마 나래 칭유다. 베베탄다. 책이 약다 주자 칩시.
2: 네 할신이 이면은 게 고쯤인도. 네 대자디네 쓰유다. 계시 민예 주요는 그 제지가. 다데 치라 민예 다 가져보면도게. 베베탄도 범어지다.
1: 영아, 네 롭스 약 깊죠. 어디지?
2: 다등에 기란 조가를 세비니 주나 싶으시기. 제 아게자 팬도 유마시. 기란 조 단도 쳔버지. 가르치 인이 되지 고하지 마. 나 버도 될 럽지 고 마시. 이라 세오. 자레 게베 두시시. 급디 두 베베 게란 그제 쳐서 되시.
0: 예 바브랑 두르 나 주부 유도도. 지기 뭐죠? 나 나 주변 가 생각이. 주리 팁자지. 랭게 주모 두다. 미치 모 두제. 예 칼만 예비는. 예 혼내디. 람산 예요 등지. 俺应当是来俺去操作，想学的归妥了，要么就占一万头了空隙。他的年干部是大丢子给空隙下，年底的钱还是去多的。贝贝，贝贝，今晚落天气，今天去给中心。爸爸让老头托起，如果要我要买的，给谁拿出来推门的？我个人我买的所养的中心。俺们这是赢了，新的便宜，所以呢，是什么女人在起来个下的有的，一年哪里给年么去的呢？谁去的？

0: 나 접으십시오. 나 출간을 쓰고 싶어 가지고 왔습니.
1: 나를 쥐. 다들 나를 가리네 요리. 뭐. 저. 나님 들어 저.
0: 유샤. 나를 키우.
1: 진짜 저.
0: 看不得滚对前面的，他不懂俺爹娘面，别得让姑爹比。
1: 嗯，俺娘是做事主意。去俺不给有谁？呀，俺知道。这。

0: 내주 야오민도 야미도 계실래샤 내부 겹토비나 균세스게 요마시 계세 겹토비나 남사유라 건설 신겹제 MG 둘로고 배수고 수결이샤 고중에 기나주 레회다 샤모비시 미소기 조시 더더더래도 겨진다
1: 영화 영화 겨지
2: 야 겨진다 야 얘도 주주로청
0: MG야라 매주신이 기나상자 이진이엘 대우시 고주 딜디어다
2: 고중 아티셰 요자 얘도 신이 용그르베
0: 라유시다 대강 주셔줘
3: 당시 건수 엄지 잡으려라 이지시라 친구 너 이게 건수다 기지시가 친구
2: 나 주미
3: 니

0: 다다리 녀키랑조 모르시오 모라니 심주롬이 녀토도 사왕시야유 모라 사자다게 미리 준다진 지르다 제마니 키랑조 알롭초 정말이 모라 알롭초 젠지고
1: 로빈치 무관하게 두균 도시 대디엔제 루트조 괴자 등시 타진아이 我也 성미도 제제성주스
0: 야 니랑게 가야 장문아유 니도도 제임도와 라님도 카사부장 세자 마세비나 기부현님도 와 야 소시 아치 야니도 주주디 랑게 진도구 위야 라미데데니 심춘 님도
1: 티딩 체지 피베 키랑 돈도 차례 가르유나
0: 어 총계지도 주니 나야님도 없어 니속이 승마대 체지지로 쓰기
1: 시자 나대세 수주가 니야디 제긴 부시
0: 니네라 퍼율 로사 니가바 현링 마리 삼추 랑글 로든 제좀라 니가 장 구주광 제비 로제 우지리 니 슈사 폐지 랄라브라냐야 낭다미 예 가르쳐서
1: 나추 로용고 승비
0: 니랄 슈슈입니다 라생과르 구자니니 닝지다 지도사디 편이 요아치 도움도 니샤하기 레그마 고치 육샤지 사제드 지지리 요미 다체는 니 루주진 주들라 소스시에 개부윤 도시야 치도비 다지스 让个明白了几个肮脏，你可把个故事打。你工作能嘴巴子，你多牛肉吃了不？我让你上个卤煮。
1: 我卤面，加些萝卜切，点个鱼。

진도 죽지 되기 누이 토가데 나스니 문장의 남바티 메바 교루 살시 겨링그레 제레 카와 지도도 조시 태양의 뒤 동동 주세도 샤와 추가를 냠도 척도 휴지 시작주도 단다 내부 전도 처지 제시유 今年到处咱们松尾协助卡协议小阿妹姐姑娘长你长恩素亚人在中心宽松你当中前面去求素决心小阿秋干你求得做完高位小阿有没有去难了协助去阿妹看不困难的决心 샤부촌이 큐신식 뒤뒤 요문탄 자주 카가소소 비기 요메 원장 튜잉의 메토 셔주탕 요메 디자라 낭조치기 권주 사튠도 좀 귀디 니에바 체네 큐신나 냠도 초와 르그 동동 주습 큐도 샤와 추가를 가진 좀요 로레 뚠주탕 근데 갑수 샤와 추가를 초하기 냠도 좀네 서버 중마세 자당토 내부지로 저디 제신유 샤와 추가르니 누유 동안 코너를 초대 제배나 서버 도시에서 내 자겐기 샤웨 리시리 대다기 개슌토 저부유 캡진 特别新都本部月被追溯给你的前部电影第二天长二七位苦旅游呢控制突击员斯伯托在密协同阿姐站起日对砸弹堂东东角色局长嘛铁大给错对阿公斤天罪密不你 샤웨리 자습딤지 중크양배 육준장원수 레바탕 그이테니 샤와추가르키 세추유리 텐주세수조 너미로도탕 오디소 전둥댐바탕 추주비숨초본미덥 권질 자스듀 인지추통와암 양나춘담키 작도라 진다하겠디 류러코웨 차탕 디르큐카섭치기유 샤와 추가르니 대신 그 양배 그도 초대 제주로 가라 육준장도 리브린시 초지라를 쇼로 소보주와타 그 중수 그들의 내별 다동 국신유 샤와 추가르키 소본톱체외 소보여링제라 미니 잠시나 로고 신도 충우이 디미지타 엄조니까 상부유 대신 사동도 판도 손도 치듀 듀다 나바 근도 바로와탕 정기 사소라 토순 신부 체그디 대다 장미 콘츠 치소라 뉴지 소웨지 샤브 요모탄 셔주르 송종 체벤 겐쿠르 괴바 칸시 시엔텔레 개강 치웨인 겐디 지무시디 네브리 셔주니 치주탕 송교기 겐쿠르 Tuyi Pedro Tang Duni, Riku Tu Kawal Hablu Tu Hubji, Cheng Lung Wu Tu Tangwei Jatini, Tungda Joba Chishin, Te Shawa Tso, Mixi Chosu, Kongga Chokyu, Mugu Tang. Kono Rewe Hongwe Ki, Mule Rindabsu. Rangye Kona Ryo Be,
두유 토강기 토장단 레이캡입니다. 가인스나 네들이 쇼르신비 역주타 지주첩균타 서버마사라 균두두 사듀티우타 담다처기유 사듀은 담다딘조 서버토제미 시동잠신비 사듀토도 켜망신 망치와 차게 치우와 서주 치우이 담다리 차게 치우인 담래 등궁타니 노유 토강키 랑준 진종 자진시리 김이 파제롱의 중생 댐비 치우인담의 퀴친변나 장고와 당 랜실의 가위 지신키 용수 개발리 랑준키 녹라리 보시 차투비 예배나 네디르 깨톱기 뺀 바로와 중요 김이 저준 좀비 난담 퀴니 사대 추리츠 루주 체외 자가르 사탕 손에 체유 상쇠 되죠. 서버 치마른 조화탕 뒤니 림키 사크 진용수 교론조 양변 지추 뒤주 기장어수 지린이 슈사르 켜베 대면 담라 차유 Demen dang re sabo to zhe mi som zong chuk ge zang xin ba tang. Tieni, zhi ju du ju du cha yi. Tige nam si nyam ga wei. Chu ji zi xin gi jie ga sang. Mu chi xin bie la sri ling tieni, zi nyam te ba xin yu. 대외 양식 자체외 농수르니 자쟁유리기 강가흥기도로에서 내쳐지기 물보니 세우인잠도 초와지주 곰신자유지 세수 초기지신기 로마탕 누리소 사와마세 신샤미타 녀리소 양세기유 罗里金的孙边打队队开发寻找位给他那边的家乡人边云里我被跟着去年来玩东扎山区边独一头岸鱼都不如用的几日吧几笔起地现阳通中国家阳托岗跟他们的次云南错队前边起切里起这边 게다 사두 윤조로 초대체 바 참배 네비 주슈 갑수 헌즈 토제미 된 동하기 히말라야 리튜 게네 푸른 조그 게다 교도 초바르 곰신배 다도 추충수지 딩네 켈치운 잠키 나반토 되어밤 양나 격주 띵통사를 추계 도중 비유 타동 사둔 담배나 땡듀 캔 망부 예부탕 디그지를 계속자니 자신도 채외 대단히 사둔 담배 기칸 말하기 축적 해진식 인배 대사두 기칸 말하 돈용 용와 지기유 근거축제 초조의 말을 친 신배 단위 충중 고자탕 우리배 내배 전도 저지 제부초 교추 난기 냐무 남기자 추딩링 세크이라 작두 파신토 내제 상류 지기 배윤 체규 지구 지기 규 다신치 རེག་ཅ་ཅུ་པེ་ཐང་ལུང་ཨ་མ་ཐེ་དོ་ཡི་ཐོག་ང་ཐུ་དང་ཨེ་ཚེ་སབ་མི་ཤི་དོང་ང་བྱེ་ཚ་དང་ཐོག་ཐུ་
Rigyuti, Mersun Gyeongju Gyeongjin Dursi, Gotsuk Lanyi. Teyang, Lokomo Peo Chang Danta, Sejo Nukyu Kyudu Chowwe, Gyeongchwe, Kyudang Kyu Jingne, Pangze Tangche, Momi Zadang Jimshi. Gyeongni, Kyudu Lakashi, Gyeong Peo Nye Changni, Mö Juk Jiwa Tang, Gyeongju Chowni, Gidu Chowki Yuebe, Khonzo Pengju Liu Se Nyurde, Chozoyore Jeli Shibju Shingye Nyurze Sengi Yu. Pengju Liu Ri, Chozoy Tunji Dozo Jigdi Chisabdu Dongwa Kaanshi, Tuyusu, Gyeongju Nam Kyune Yama Kherwa Chebati, Jensen Sola, Khonzo Dupshu Di Ngomshi Yu. Teyarangyeki Tsongyu Yunshu Tang, Ngolo, Xinjiangki Erjin Ryo Sosu. Rida Dianzui Zongye Tongyu Yu. Tedani, Gekab Rinpo Tangbu Songkyong Sokja Yi. Chongshi Tuyubi Gyangshi Yinbe Chani. Khonzui Chukun Tsui Khebu Yu. Xianyang, Xilong Nung Gyu Ki Sipa Tose Mi Xidong Gyeja Simbe Zara Tela Chuna. Sipa Mi Gyazam Parang Zhuwe Kui Tu, Chudang Bangza So Chi Nyung Tung Zhuo Xin Yu. Wenyang, Rida Xian Ta Ki, Yang Yu Kum Zhuo Jie Su Zhang Tse, Changar Chi Wei Gun Tu Suwa, Zishun Tsum Se Kui Nye Tu. Tena Gyangla, Rido Rida Ki Nishinba Xie Gyangsir. Gyang Tana Menso Bui Rinze La Mi Nyin Simba Masi. Pangze Lu Du Gokshu Yu Zhe Gyokso Tebe Khadur Tu Dangwe. Khonzu, Chamdan Tang, Damra, Chakdo, Changa Soli, Dilang Ang Rio Tupi. Gyangni, Zasen Riki Kyodo Sokja Shik Yinbe. Kimzang Merengwari, Kuyu Tike Zaju Manglui La Shikni, Kyodo Yungo Zhang Dengge Chiki Yu. Gyangponi, Kyodo Goba Yindu. Tamzin Chebata, Kyodo Di Targu Te Kajo Dengzin Che. Teda Logik Tuzi Si Nang, Pergyu Tsurgyu Khone Tuyu Degiyu. Teyang Tochang Zeri Tang, Bangza. Tana Ngoze Soyang Sawe Na. Te Gyanggu Wangza Suishu Chichir Pene. Te Amjo Tang, Nagung, Mik Soyi Tsurwa Nyumbu Yu La. Te Mi Ngabja Chungye Se Nyanga Tsortuba Ma Se. Nyanga Yuwa Hakho Che, Timuru Choyun Degiyu. Tena, Tezu Kanto Sokja Xian Tang, Miri Ki Nyewar Jar Kapu Yu.

속도 없이나 누구 중위 양키 뇌매 기칸 말라 차상부탄 리기 속자 등구 표숨속배 그 뒤로 양주 강가흥기시 초대 제척배나 양배 나혼테니 양주 가디 김시 주모티지 도위 토강기 진드시바 흥주슈기 서버마사르슈니 대정수당 체류 체징앙 슈룬도베 자친부티니 흥주감기 우긴소기 돈좀 흥대더부지 대양 지류리나 유린 차부로나 니도 유루베 정주티니 개부르 니네 야르세 롱원이 동하기 양은식 당레리 규조 꿀어터 둔터도 착대 강소다 캬룸 쇼츄 쌍부도 쇼바다 정규티 당레린 덥수 용주디 출라 차완제제 넘바식 차유 태양 정주탄 멋진 정사디 녹조수 쥐베 남타 남시 사성 뒤세 통대초 시가 되지 통대초탄 지주 뒤균제 잠티 세륜 스슈 종키 창조 유토 태양 통대초탄 흥주탄만 제니 최진왕 윤두 수룬도 시치 태양 지주 뒤뒤기 정균 낭토 최선망외 개인버 뒤 센도 증명바타 롱동차 공예수 미남진 지주 뒤뒤라 샘댄 초모 셰비디 디주디규인 디준버 뷰기 뷰규디 세전타 변종 유난제 신진타 랑교종 송부 린삼수 융조시 법규티 지링제라 제레 송동 화장타 야윤제를 조심하 징업줄 화장시 태양 넘시 림시 토론 도와다 뒤니 추슈 중위 뒤유 중부티 죽 뒤와 천라 디주 뒤뒤기 추슈 니레레 마대바 치론 도시 대신 장의기 타고 시와 다 뒤니 법규 태니 장초 리균 덤니 매규 초수 육신치 대회 디주 뒤뒤기 출라만 외쳐니 럽가 치슈 되니 역추 시스를 왜 정규 되니 법규 되니 유럽탕 에시아 감사 치니 깅을 치 내부 치링기 유그 내기 손해기 등 남 대제식이 둘라 유럽탕 에시아 감사 치니 깅을 중부 휴숨 속쇠 인배 규식 양이 역추디니 도유 토강기 롱슈르 크뇽사라 슈룬두디 대예 윤토 참다타 쥬 마보시 급신유 대양 추추제 림신 파로와탕 뒤니 남래 난키 녀리 초양 충제 퇴동 조시 남시 기부탕 세리 쇠바타기 내차 마보시 깡 참당투 제주를 지 뒤로 법용비유 Rengbur Masongwar, Tujja Choya Nye Deng Zonggi Yo. Chowinba Gyutian, Zhonggui Turim Zixin Gya Zha Nishu Yen Zawa Tsukxin Yobtang. Sokja Gya Zha Nishu Zenga Chonay Chebe Chesu. Dongla Niwe Zaji Sokja Zuyotang, Shawa Chugarso, Gekhob Rinbe Songgyup Sokja Namjang Tsuyu. Tishin Chomoti, Zangbun Bob Gyuti, Yen Yun Tu Nebi, Rengchun Zaramangbor, Sujun Jinne. Ciso Tar Xin Gye Yudab, Zadang Togi, Nulu Chota, Zuykyu Seki, Tanga Chone, Diri Zaju Rewa, Yungi Yudab.
테나 네디니 걍 토한 속자츠 제드 심세츠 유식이 도루유 더나 디주디디 정수 균세미토 균토 육조와 첩지 대원이 디체솔 세타메베 수주 진신유

Nadu Chiki Tanda Ame Chisu Dangni Chakzi Nangcho Chishin Yu Nadu Tieni Tanda Nawa Sum Lun Zamzi Wengyang Koba Kieni Ninchu Songwe Jesu Pamatang Nyamdu Chakzi Chongdar Chiku Tsu Simbe Kobe Jimbutang Jimutsoni Tajan Nawa Tarma Tsoshi Yangsar Palla 파촌 Wengyang nawa ni, sibo to zai mi nido gyane chodong sunge parki yeri kyu kunar sodyo cheba li. Nak zai tang jewe satsam ni. Nak zai nang la mara yung gimi. Nawe se su, zo zendum kenpa tang, siwe loma so denpa tang. Changar chiwe tu su, kāng sēnē tsōwā rū jīyū. Gūn tū sū, nāwē lū bū sū nū mā shū chā rū. Wēn jāng tū zī tē nī kē kāng xīn tū chē tē. Tū zī tī lā pā chū rū chē gyō bē. Sūng shū chab sō chē gyō mū. Wēn jāng chāng rū tāng, kāng tsūp jī, khun tū lū sū sēn rū jīyū. Tēnā, rīgyū jī jībē tūntū, nā wē, nīmū tūzū māng chīwa zāsā yū khunā rū jū xīn yū. Nā wē tūzū māng chīwa, chāk tū pār tūn rū jū chībē nā, rīng sū gīn jū nū xī khun tū chū xīn yū. Tēnā nīngā chē kāp. Nā wē, nīngā chēn jī chāk tū pār lā, 용유랑 충분히 경제 자원을 채로 유연적이 마신 나와의 작세는 바디 리다 최도 전다 충격 매로 남유 작세 뉴제 낭중 제규기유 나주수 작두 크동 조와는 내라부 텐다 매배 다도 미군지 다르시로 네츠이 안튼지요. 원장 주주 아메 콜라 프로그램 지기미. 강인세나 대니 나와의 찰론지 규그니기 넘부식지. 대나 너주기 파마니 능시 장외수 대식싱아 제괴나 인치 카창미 덤네 야르랑투베 도류 체세 제괴. 너주기 나반 토토 年数间没对对。轮到他插队卡到你西京这所球内。找位谢道勇卡布的球人中。铁棍最苍龙铁铁架进耶稣西江进医院。到了那苍龙级巨人天里嘎子心都切位。 너주기 니마치글 빼대바 신토 양사르 파르토 파르촌 소르촌타 야르제 마법 제바 마세 더돈 콘츠 콘도 추구 유 소네기 준제 망타시유

태양 정숨직도 요구이다. 유난욱 장기 최재리 규기 대외 크기 내사디 윤두강리 믹스의 적유이다. 넘시기 캐주얼리 캔딩의리 마부지 손에 두유 드럽주급의 두기네 송디 계급 신앙기 지신직보와 마부지 윤두강리 딱제타 마비추도 제바규 리장타 윤두강리 소아기 민토네 딱비 지신직 야당 숨주 쏘구 예바리 디카르니 윤주칸 리서버 토세미 시동압기 예매기 캬롬 그 임바타 수루 뉴시 남시 셴베 로코모로 장아르치 와서 웅디엔 소아기 까치 소괴식지 외갸 장아르치 외 작두 파르싱토 세콜레토 롱 동규르망 부손에 제베 나웨 레레르기 지신식 내유 윤주 레레니 zamni thog re re zi xin chu chang guo nu bu qi xue xing tang zhong guo kuna li yue bei to zhang yu li xi jiang ri tian ni lo jie kong le yun zhu kan ri ne tong ma ni bei ming ti da da ba xi yun zhu re re tian ni qi jun zhe bu tie zang mei ru tie qiao kong xiong xi xin du gun bei wang ki xin zhu ge ren dan qian bu dian yu tian ya jie lu qie dong gu bi gu zhu ku gu lo 계급 정부 당부의 전년 송경기 리제지싱기 민수나 주요 전국탄도 강기로 유나양 리샴토 야기 배뉴 송내 매도 나게 답게 출시

대양 리국이나 제기 타잠타 방촌 토도 자제 토감이 더 지라 매도 세신유 쿠주바니 남의 생공 쿠주바 꼴기 지신식 인라 남의 생공 트여기 잔제 트여니 민자와 테지 대졸라 티심 튀주메라 타도 나바야 케 차르보식 요디 쿠주베 남한테 쿵메 입식 차유부터 대다 청주기 쿠머식 단자웨 지신리 보아츠 하메 트람시스 Rangju khamni, tsonei gin zhenzui kune keng yuebe, tsardu zhawe kuju bala rang rang ki tsutab rindian yu. Kuju ba sirpo ni, nang no tang che xin, jisu chang xin, nzhongwa khang xin. Tela, nzhenda chewe sun shu che che rindian yu. Labartu nak zhui du giwe kuju ba sirpo te da la kowe, nyewe te, dong rin ten zui ka ni, rin tu jizar yung kako yu. 타니 장 뉴변 전가위 셴라마딘 타메지 쿠주바 서부터 머신니와 냠제진 뉴바 태고 창부식 차여베 대다르 셴나 정리기 기사라 코베 추주그고 공통지유 몽도기 표지 쿠주바 대리기 치수 양자치 원장대 서두 잡부티 소수의 장단 권한 엄체 민발 쿵메 입긴 담아티 준수로 죄배나 쿵메 침부티라 이왕 촉수 체외 대낭토 무신남 연주 마트윈 체배나 대대매 토알 세운조로 응규를 톱기유 대신 대땡기 담아 헤블리에 대니 대깁순 캔식함 독 첨부식 체신 철주남 쿵메 더뷰 컴퓨난 주주 간고기니 늦은 메모 바치기요. 咸阳 쿠주부 처리당, 리장 쿠주부 처리 니니, 중작당 충외, 자습제도 대다통 카부이. 대주 살아자네 계배 로만 장나라, 늑티 망부 예배. 몽춘 라와 켜마달 년탐기 쿠리우탕 냠툰 제유 테나 쫌더니 념추지신기 소소로 현기 낭조 매용외 촌에기 텁추식지 쿠주바니 리기지신 낭기 리규 충무식 인배차니 대창부로 하잔 용식 계차를 신도 대외나 사부인의 매도 세배 발라 마타라양 로카시의 규급이지 대양 유난 룩찬이 동교 남의 매도 지신 협망외 서구식 인바타 윤주르의 믹세기 사감척이탕 넘시기 디칸이 구주와 망부 정충기 수 규식도 교류

윤주 강르티 누이 토강키 혼네르 착베 갸즈 남베 캬롬 교식데 콜라셰부 초듀르타 캬롬 쇼조웨 쇼겐 워두 레시 캬롬 기니도 유루웨 나웨 캬롬 슈르 테야 대화 대비 윤도 조웨 강이 태양 지로니 돈 시르 나와 순발 저로 깜부디루 Kekse turungyo su nyurdu niwe nang suy te. Tongyo zemyo cha ngay tang, kyaarum tamdung ta, cha ngay sarpyo ngay su mar ni chimbali. Chorong kampyo nang tu, kyang ni pungso tewe. Rangju kam che men zemyo dupshu le, mi su wang mi tu, ngak chwe tang, 대규기 메도 메도로 칼라시 태양 서시진 준도링 베트도 류베 모사르체 벤진 좀 타니 자최롱키 추디 더부 있나야 하레 항상 그 식지

여진 치주 미직베 치우탕 남라디다니 교추 균키 직라 직돈제 여베나 초진 굽죽호구 세소 특기여 디게서버 토제미 시동 잠신베나 교추 치위 워수 춤부탕 춤뷰가 제베 메도 마르부타 싱겨 카르포소지 땅메미도 초니 치위 타고르니 루바르 제시 대다 신동탕 당신 장위 추진제와 직견 직제 용신유

진드 시바르 숭의 땅 땅매미도 튜다르시 춘지 굽죽호구 땅매미도기 매도 세베 튜티니 서버 마세 큐리 중치워유 원장 대 매도 세유 중정부유 태양 진드 시바네 진드 듬베 팔라 서버 토제 미니도니 예잠기 롱슈르 큐니 고잠디 땅매미도 나조 서버시 림바다창 시엔조시 서버 미 시동 파티 격시 추위 파도 시야가 칠기유 제대로 땅매 매도니 조 서버 토세 미 예동 앞견에 시동 파티 격손망 낙제 타잠기 나게 등도 기기유 라오준 리뷰 춘진 급주고 규퀴티 Radio Tangmei Meidou ki naga maangshin, khatou nambara jashi, suyi piusum chobo yu. Tedaa ki nagu ki jasibdu tardo ngang zeebar genba am, yogde ngang rindabsu lukbar shedi, jigla jigde ngang rang lang ki ngozar ngomdi, miyu ki nejo tila jangdaan jinshin yu. Tekwaadu leba na, zeebar muta, 년지기 초반 부세 제대로 게임을 제시도 레베 초로왕한 기대로 땅매 매도니 유난치 매도 차치와 제기 야 제시디 유난치 저도 타 저도 페페 오게 쳐도 네법 개진 송유 태양 깬사로에 너리 낙습타 나타서 네 강도와 땅매 매도 작당 저도 제시유 Teda, Saju Songzi Chebe, Rengchung Ngokipsing Yinbe Mitsi. Chariyengi Rabdu Chukbe Medo Nangki, Hamudubu Tienzu. Changshur Shurki Togan Yula, Cerdu Nambar Jawi, Khadojik Sardu Nenyu. Teri Zixin Kam Chuedu, Redu Zadum Ta, Medo Gyebu Shesu Chakbe Ngunni. Zamli yongi dangme mido khonsu dangme mido naga chikdoon zam yuebe nangni. Zhongguru te chika yen simbata. Masi, dikharni, zamli dangme mido gi kyaabgongi diwa teji. Zhonggu dangme mido gi rik gyal haq zamli. Maangchiwa lunup gyudu kyaabji. Maangbushi, saib nyokzin cheshi min yungwe sabo tose rigu tu gizar chebe na. Mi chwe teta tonggu na le habu te zamli.

0: 미츠 메도 카치라 튜니 미센 덴방 지체디 땅메 메도 춘튜니 남이야 켈라 왕 셰베 고규 예베 제심섬의 춘튜 예지주 셰양 땅메 메도라 가웨 미소니 심사 헤미 젠지 제체베 시스양유 테나 료춘규 땅메 메도기 답게 추디 지웨 땅모 사람법베 튜디 샤르와지
1: 小文你学小文他强为跟你塞到这里那才图塑造中文不与塞出个粗心顿听见面西北美罗格里在南摩托你以往中科女就结巴肩部学就赢
2: 托了穷这股 没算点价成股 进 冷月的村干他拖着穷这股的嘴个没算点下了拖拿鞋个他满天没说了没啤酒鞋没说你

0: 마오 둘럼 쳔부 여르다. 공비 중부다 쳔지. 라보이 네 탄타다 더부이네.
1: 정내다 리규 나즈 유베.
0: 자과 흥매자 공부 유. 로만 그 치스.
1: 가이르부 님지 템니 템지 리브 지스.
0: 나 저외니 제 정내다 지.
1: 김내매 님지 템순 템지 이제 리브 숨숨.
2: 맨디 세베실 야우시라 자주. 맨주 뒤 숨체비.
1: 나 첼레 양스다 뒤섬 리시기 저 설명지 제가 챙기 삼두게. 자 라이수다. 두세 면지 치마 시위베.
0: 아.
1: 찬스 그때 겹지.
3: 라가 제바 니기.
4: 지겨고라 나 수차라 쳔다 쳔와. 시간을 깨워 떠스네 제슨 킹그지. 디네 피다. 지겨고라. 기란 저거 좀 어주시고. 콘촌샤 치제 동안 선배 지겨 황하시. 나스네 기란 당원 시 당원 있으니.
5: 감사. 감사.
3: 고쇼고라. 나스네 기란을 섬주시고 자고지. 나도 총벌이 있으네 세쇼월다.
2: 키랑 통지라. 쇼다 쇼다. 키랑 가면 순살 되나 광동 임자.
3: 어. 이내 광수 상매 네 베징기께 추미께 비스기.
2: 제샤 키랑게 베징기께 추미균기.
4: 지게 황라 광동 성대 레지기 괜찮다.
2: 와가스네 지게 비엘라가 손쇼. 디 광내 키랑을 섬도 쇼가 자고 해버지. 지게 비엘라가에 키랑긍징기 총균부표 더도 상한툴레 총균구 역수기
3: 상한툴레기 총승마지 공수전주수 강권능수기 총접잡지
4: 지게황라팀제통지러 지게고라 지게황라 香港陆琴陆镇的女儿다 예대는 키나니능시 칠레추제유부다 마소멍구유배 손샤치제 냠레남기는 니편용구주와
3: 칠레기 추제고르슈나 긍지기 레레디 총个天不마버지
2: 让我们有呢，过地那苏苏走走，从下穷这的真正趴下，他那从下吃这个都安逸的，活不定出啥点子，别的生意生意算下，你到钱没吃这样最容易，一年工作一百三十个的。啊，听我一套，看人给送不的，年前的偏见着性别给个那这些年端子的，一年第二个怎么的？看到你们这，不送的，人年有吧，是吧？
4: 提醒开局吧，点送图片，别那其他找我的做点点点个图片。
2: 你们的通图别是我请去。点点谁图的？啊，大大姐，你家从下城这东安南了，请到三不桥市人民路过时。哦，没的，抢在钥匙里头，我丢了其他我请个一张。光没错，第二件不正事。
4: 那，听这阿姨，
2: 我那里，那在的我那脚脚的，没上过腰的。
3: 现在要不是，天要么是，得从那个开去。
2: 开去。啊，这小姑，让给老子嘛接吧，出洋兵。
4: 让在这等待遇，
3: 当
4: 都就歇会。一年啊。
3: 现在给他休息，接了送休息。
2: 来，光没说。
4: 来，没时间这学的。别的。
2: 对的。
3: 爹妹
2: 我们这差不多这两个人有
3: 范荣枪是给你们一下

0: 섭섭인다. 증마사, 파시로.
1: 링샤오게 라창스케브 도르시기. 오네르비.
0: 니네베 샤주치로 이 통민두게. 파교. 저.
1: 라창스케브 좀 보여.

0: 타시 다.
1: 나랑 다 계 쇼유.
0: 녀랑 셰빈 파시 다.
1: 녀랑 다 계 쇼유 슬빈 봐.
0: 녀양 가 텐치 셰이. 랑 파시 다. 马秀达，车把几个俺看见，哪里还等民多？你这些话，马秀达，你爸爸可是，就是，他想这么秀。

0: 다그래. 단대 님고 바르게 의여. 어야. 너니 도그제 도와제 메세 게니 딤지 얘기. 라뉴 아. 랑글링게 님지 랑고 요새 대기 제들다. 신스고. 장가 아자 차진 롭진의 롭튼 제베 맞제. 맹가 제베 엄지 손자. 나라제 돈출 요는 용고 말다. 신스고.
1: 차고 디지베서 찌르다. 계주 충세 요드고.
0: 아 영아 영아 영아. 먼저 벤지 닥제. 용슈레 시주다 보고유. 람네 진예 등에 봐도 지주 먼저 마음 좀 걸다. 신스고. 댐제고 먼저 등에 봐도 카이데라크. 먼저 좀 것도 걸다. 니에라시오 된다. 디슈카스다. 니에라 테르모스트 신스고.
2: 파쇼. 나 용미도.
3: 아래 용바.
2: 랑가 소스 타바단 용도게.
3: 지지 캔게 규름 지지 챕시. 무이제 남자 맵스 웹 통도 얘기 마시.
2: 산치고 임베 같이 브레.
4: 니 콘중 예수 샤비.
2: 예수 샤비.
4: 어. 나라 소소레 예수 시지휴.
2: 당당 예수 샤비스에. 강중구 피해져 근제도. 피해져야 어디지? 녀석 맞아야 가지.
4: 기분도.
2: 보시면 봐. 장수 남의 기부 가기 위해 예를 와 되는 최소한 승기. 기부 효과 지금 왜 내시는? 샤샤사드 캐치 쇼인바 랑가 심부 거지.
4: 랑게 예대 샵에 근지다 응상마 파키주. 랑바리알 균계표.
2: 김산 초내 뭐 초내 랑 칸드치 옛나오던 말이. 이내 예를 와라. 나 랑이 응위님도 샹승기. 디 튜니 지금 말다.
4: 디레 키규. 디니 탁주 제비.
2: 텐다디 장선배 교수님 손 셔셔지.

0: ཡིན ད ཉེ ལི ཡ ཤང ཅེ པར ཉི གེ གུ ཡིན ད ཕེན ཅུ ཅ སན ཨ ནམ མ ཁ སུ སིན ཡིན ད
1: ད ཅི གོ ཨ རི དུ ཤེ པར གེ བ ད
0: ཆེ ན ཡོང ཨ མ ཁ ཤོང དེ ཤིན ཨ ནམ ཇུ ཡ ཟི ད ནམ ཆ ད ན ཤི ཡིན ད
1: ཨ ཆ མོ
0: ཨ དུ སུ མ རི ཉེ ལི ཡ ག ཤོང དེ ན རོ ཤུ གུ ཡི ནམ Tiringo Bargego is a Jondo Katsurda, Jemari. Timmy, Magba, Potoga Yamdos Dunanda, Namatamnash, to Junanshi, Zindo Kapsinda, Inda Yangazinda,
2: Jigtam Juda Bariatiri, Mazang and Yogo, Sazanja Roruba, Mosai Kartua, Tamsi Juda,
1: Natam Nubri, Natam Ro,
2: Yanda,
1: Tam Roche,
2: Mazay Karina, Tamsi Bagrore, ah, Tandane Jumatuna Jamak Desore, Ida. 바르게
1: 장아 타보
2: 바르게 할게
0: 바르게 바르게 드스게
2: 바르게
1: 하밀리아 진짜 열어 여 말이야 잠자 쇼도 해
2: 장아 잠자 쉬다
1: 네 초라 쉬고 키라 처마 처부 입에 단토가 죽였다 뭐라 줘라 나 다시 파쇼 미티 전화 마 주지 입에 줘
2: 맞지 왜 기니 과조 와
1: 키라 쳐도 두게 네 효라 쉐다 나중에 제 지금에 몇도 좀 약간 쓰이게 Give that to me.
2: Jomia, sorry.
1: Kennedy. Kennedy, Jomia, she's away.
2: Kirani, ring, you may be. Million of duty, this year, you are.
3: Shamosi Gabe,
4: Tanda Tumatardo, Shamosi Gabe.
3: Kanda, Nizu Dinjeri.

0: 허시
1: 샤다이가
2: 냠지시오리
3: 야쇼 그제도
1: 천샤 지제 도가난기 진다 상 차례는기 진다 고라피의 미민도 개지김냐 아자게 고자기제님 하셔 친스기
3: 예시엔스 레차규
1: 레스

0: Semiletes, and the cavalier and your samchu. Kijedo, simple cute chins again. Chen don't want him to calash say, Toja get chet chorty. That is a master. Shanghai, I share you when I was too. Chen Yunga, Tongan chose to bat, to gun such tie, your young googie in that.
1: 오지
0: 잠깐만
1: 디디지리
0: 언니님도 칼라마 세바 유정구 친스
1: 디디 어이 유정구 친여 말이
0: 가라니디 탱무 당구 칠로 칼라 세바 장가 첸수두게 예장 러비마도 디디 장게 치다 감제 피지 당신미도
1: 다그리 장게 아시지 먹을럼요
0: 기초를 럽제 시베치를 기계 도리시 수수야시 나이요도 타지랑 긍지 총협제 남주 유백한시 타는 총샤 체제 대응하나 미드제 란초 태고 도수된가 등기 오늘 쇼세니샤 타지랑 아이랑 기도난의 전주기 교구 팀제 제다제 심부시베
1: 랑게 권호 티브리 나 팀상 심부 규명 랑게 싱그즈바 레가 셰심 규는 你让我拥抱的军衔用啊是，俺是你谢兵吧？
0: 不学吧，俺让你爬了爬山没吧？过节献花时，捧地金白是白。
1: 是。俺让他看见我生病。
2: 什么单差呗？
3: 什么单病？
2: 他这边。
3: 什么这边？
2: 勇啊他这一呢你也让他干过几个面
3: 恰恰现在没人来主意的
2: 不的嗯你也让你也叫那些人也
3: 这哪个是
2: 小家爷可对了让恰子给面谁死给恰子你小家的这些钱币，这些呢，第年买在那，针对早晚的买卖，小家的几人，上个当他抢死给年买死了子，年底那个我，先打了赔酒钱，小家当我的上这一，真得了年着。
3: 这点垃圾泡沫。几点多通话个？出行难的三月大个扛啥雨？第几月不满？拍给零年。

0: 마산 가거든게.
1: 마시아니니. 아니 충지 임보다. 로마리 차베 니닌 지도 임바디. 포메 지도다 좋아 요마리 삼슈. 인해지라. 모랑아다 제외 뒤토나. 니스부 개브는 신나죠. 원해내기. 나지 쇠신시터미도. 밀라 라소미에다 차리샤. 탄댕하다 차리. 디듄에 셈나라. 뭐라 유여바 시에서르쇼. 디퍼메지도 임보다. 띵스무 임시에쇼.
0: 이내 장게 나다 카체도 메스시에쇼.
1: 네 시에뇨. 나 급시리.

0: 궁합사. 케라.
1: 라야로다. 아. 쇼고고 바보다. 반루맹강의 윤자이.
0: 어울린라. 궁합사. 케라 제뉴촌님이 샤고게 가르치즈윤 하고마소. 니엘쇼다.
1: 란도시.

0: 티린 야 녀석 겹쳐가. 자웨. 장교수대야.
1: 내다 제소. 에, 건거. 건다. 또 통과 두게.
0: 다지샤. 양스 세제대는 과용고리. 딜레 조금 나를 봐 놓죠.
2: 건거. 바이바이.
3: 주인다.
4: 어, 네. 아, 주인다.
0: 알레 고다.
1: 你先让做杨继谢我去死既然做多点去对他抢不打开卡度他那人家马跑去我是马抢不打不需要顿去顿去新个月我做他的朋友张那个老我名字的谢死马过来重色姚振元三年内送仓妹几个儿的切过去看是吧我是人过的马过来就对仓妹女士吧用啊那老子儿的集中队张马去看主意
2: 快点马去，提来罗酒。
1: 罗云的，罗云的。
2: 老年人呗，罗云的，离久了。哎，俺你先不休息吧去。何姐，等到来个几个月，大钟，看哪点嘛的。让车
0: 我接罗云三哥走。让车
2: 我面对俺车我有的，你说明俺个罗什么追些去，提来当土是啥，啥不是都是一。
0: 왜자
2: 路上快点走，等到我这些我这边啊。我这些吧，可了的啊，我这些吧，可了的。找咱们三个马小多的，让能行，宽面上面的这还最多。小薇，
5: 嗯，
2: 小薇是看了你，叫我都说叫南罗马到这个，点眼面的兄弟看哪了，可了这个用啊。
0: 杨啊，你家让俺们俺们去逛逛去，点中啊，可秀气了，别了些。
5: 那要求。好啊，你三双眼巴都让俺们去逛，你去。拜拜。俺们去逛，
0: 请不请？想着去。俺就是个经验吧，晓得。对的，戴姐些就是。让哪点那个女鬼热去逛去。
5: 连忙了。杨啊，戴姨，到晓得。
0: 兄弟看哪个感受？
5: 爹，俺们那别啥的。让大家请的对。你让陈贵去个月，明天就过过我们村去了。明天就养鸡要嘛事，地里来个过生意。俺就在这旮儿等到我们忙累多。跟在这块儿呗。
0: 走嘛事。好
5: 了，请我们去吃多。快点，让我陪去当个月。
0: 嗯，忙过忙活，到是陪去当个月，到是去，这就下那这吧。
5: 马家姓也应别。
6: 是不定这买吧？
5: 你这些年的演技嘛是？嗯，
6: 的确是挺个嘛的。
5: 我呀，老着对老三过要我家吧。姑婆，茶水打打的下午了，哪大名多？都在哪名多？他在哪？给侬买的。
2: 两个七个月，年底。
5: 파기교
2: 사지대 감시에 첨부여자 신제도 세니 호요리
5: 니 파기교 러브랑가 공무도에
2: 신제세나 초주 망보 카공체 토그리 초주 A 초주 B 초주
5: 랑키마치 미네 나 요인다
2: 칸다 니에디 게비 요모 요 랑데버리
6: 어지 보모 신제 심도 가보시도 와
5: 오라 키랑가 힘마시
2: 米地新镇那土药西，俺们去翻了，去让的同都给你先打药了呗。
5: 药剂，啥西？

0: 어제 카세도 가
1: 로연배
0: 예야 카세유사 과야 주입다가 사셔줘 수여지 신주신예도 가
1: 장도 대직대다
0: 드레아마다가 침비
1: 침비
0: 근데도
1: 당진시야 급지 리브세비 유배소 급세메베소시도
0: 저와정마지 글리글리 소주리 예부과 친소 아
1: 가지랑 부스팅 예부르다 칠로잼스가 친소
0: 롱치야 카르도 아니 발에 요와세비리 최고야 두게
1: 아치 지스 지스 후기에 당하기다 카라 수차 아치 디제 마이스다
0: 딱다 상리기 시야유 되다
1: 아 기지 칼 시야유스 카라 수차스 세사순 시야초리
0: 부고이든 시야된 민도
1: 된다 하지
0: 니에 조부지 광주리 요시 조부딩아 콘주피기 독주칸주 요시사 시야긴 야호지 칠레그 면보다 면요기 요요
1: 面上不能直接脚气频率也不多死你三十几年还古语给给送脚气我过过单面不到偏头嘛这面冷啊谢脚的你家跟这个冲着也不多老怪那里我多死于但谢莫第一过谢的个龙前和这啊许多钱莫你让了三七个月的俺三七个月面都让俺送不多啊送多然亲这个这
0: 这些人这些人有事没啊虽然那年我是你亲自有事你让个男子的绝我生病我让你来这不是命界强势性对多这个人喂

0: 다때다 참에 장게 내가 쇼긴 수기 계지 차르 모주로 쓰기 다때다 나 연장지
1: 연대 엄지 팔라가 소브리
0: 헤 총계 첨내 폐배 엄지라 선자 폭도 다니 마시
1: 네 퇴다디 키랑을 하고 선대민도 네 가스니 소소 내가 삼당사
0: 영아 간다 계지 마차나 난 내 거친도 있네지 난 거치지
1: 어 나 추고사 주기
2: Thank you.

0: 저거
1: 아우자
0: 소셜에 로지비오
1: 엄질라래
0: 엄질라래
1: 아
0: 디스 라스토 제목어
1: 야 가자가 저러 가자가
0: 예 란시오 티리네소 엄질라리아 추게야 레가디 니에체죠
1: 어제 야 말해 저러 셉시다
0: 저거만 어떻게 그래 두시 자타마티엘 가보 요마르비 야 닝우드데오 타마 금주 야가니 뉴지 텐가주
1: 말해 제라 레벨 레벨 주위에
0: 아 지라 야 정말 다 유다
1: 말해
0: 카리마리스 계속 막 들이 그래 다 유다

0: 키랑 쇼고이.
1: 라이안 같이 가용 봐.
0: 할라. 나한테 개김님이 레규 제지 초고 칸리유. 키랑라 초고게가 용비.
1: 아니. 잔허브딘 제기는 레신다시 가규다. 네미들 파주만 주다온 거.
0: 아, 씨 다지 레가 세바. 오늘 갈래시라도 가.
2: 시장지. 나 레가 쇼제로 비스 친스. 참에 레가 돈도라 암죠.
3: 这是曹爷爷你们可是清楚了曹爷爷了曹爷爷嘛是我真不错的哎你最近他个啥这些咋照顾多啊我能让你的经验吧我让你特别开心的我让你的最近他个啥是你这个人是不是
1: 你现在定最缺的民族老来的民族我你他的切别记得切缺的民族都是那么个皮的节点你们记他是切过不切的什么心这都陈大弟我们这去叫马西可理切我们这去叫马西我们这马切不要这边啊把外界的民族给切强势给为所所解析陈大弟要么注意呢我你婆婆你这话的咔嚓是切切就让这些
3: 这里让陈大同事歇一下我念啊特别开业免葬衣让婆婆送葬衣是不是吃肉去的其实你最的让了车位呢喂喂毕竟这想念药这边你最成嘛是应归去的让婆婆的应归去的其实你最的这车呢跟这次现在让给你那么用不多啊啊是用嘛是我难道三个还等明年行嘛是不是啊你的这我做差了你让婆婆的应归去的四个月用啊别吃钱呢
1: 哦你别吃钱的水的你还是三个跟这生意没写过挺大的阿姨呢年前呢谈的能西钱然也还对的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 他还记吧？俺让那么用个人。

킹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굴러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 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치비 세코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치

0: 엄지랑 라오
1: 로 어제
0: 키랑 수고
2: 레스 터잖아
0: 예능 말이 엄지 리라
3: 로
0: 키랑 수고 기웅한 셰인다
4: 터잖아
0: 터잖아 말이
5: 숨부시 뽐뽐차샤 나부 초배 양스민도가
6: 레지 레지
0: 엄지 리라 키랑 수고 키랑 수고 임비
5: 엄지 팔아 엄지 팔아 뉴샤 타만피드 내뇨슈기 녀콩콩의 수수빈
0: 섭지부두괴
5: 폐지 녀자 냄멍고선자 꿀레캅자 제사 녀콩 녀가나라 콩의 수수빈
0: 히라이
5: 양오치 폐주 콩을 초고시키가 되다 나초 민도
0: 남다 뭐 키랑 두제만 하시
5: 레스
0: 녀람 사신쇼
5: 팔레선 섭서제 규정국 곱서제 맞더라
6: 레스

0: 你让鸠汤卡斯归于呀让疼都起的呀引来呀汤是顿的鸠汤卡斯的人随笔让疼都起的 王子这都捏月之呗 然罗你色长破去买的 갔다해도 이제 은쉬다
1: 지가 셔뒤메도시 랑리가 랑리가 랑리가 랑
0: 장원의 라스시야
1: 당아 대대 그매 니모터리네소 나캉보 피긴나디 오네 지그샤노마도 대대 그매

0: lopi yamanyim nala.
1: Jima tundo yuan ror be.
2: Yong tundo khabji, yine nganzo tansir dengi yo maji. Dedo be jangdo de sukashi, nye ngon shing mi du.
1: Dengzo sangma rigi jangmo re, rigan tundo rigi shingge mango yo re.
2: Deyo be shingge sangma geshi ribe, sangma rigan du.
1: 뭐지? 카카야 같이 해봐.
2: 최장, 뭐지 카카야 그래? 야, 뜨다. 피가 죽고 있냐 진다도 마시비.
3: 그 키블라. 나 동조는 열지게가 조고유. 닥다쇼. 얘 남쇼라. 나 저 비지네 피베 루딘소 피피슈.
1: 저.
3: 예. 와야 와야.
1: 에이. 소소나.
3: 아. 와야.
1: 키나 대슈.
3: 아, 매매 나 대디게 이. 我们去放那个小弟点对的话

0: 야인다. 소이바.
1: 빨라 나 이거 치는데. 빨라.
0: 오팔라. 원하니 귀르고 제요 말이. 네 키랑 따가 용비.
1: 빨라. 가는 거 이거 과치난다. 과치난다지. 빨라는 가는 거래. 빨라.

0: 쇼다 샘블림다 샘블림다 튼다디 렌하우 메바 나 니게 가스네 삼로 코브르 바
1: 아메바라 쉬차브시
0: 아 편도 요마리 랑게 바바 삼시 쳬우리 랑 바뱅아 토마타 탕토가 니게 튼다 삼로 마 코바 랑 주저 삼로 코브리
1: 하코스 然雪的他在跟这求人
0: 让给我让你, 去做做事吧。
1: 啊? 我找女民族。 让给你阿姆亲的这么多。
0: 可不都提炼没呗。 对大家。 텁시 지려 요 말이
1: 텁시 가래 아로 시군주 키 갈래 시부지 가주 다 있는 롤리 앱사드 제도와 오늘 계시야 좀더 스코르게 보다가 강분야 교주치기
2: 장알에 차가 아니 가스네 치스 총가 장골바
1: 지셔 더 마슈다 창모 보고 치도 줘봐
2: 야니 야즈이 마트 텐카시 치소 카르뉴바
1: 우다 老范 스촨 미이브랑게 니도게
2: 응
1: 니야 사오 구지 총안에 뚜다 스촨 시벤다 스촨게 에모도스 뉴비인다 老范 칼라스도 댄댄 가부치그리
2: 가르뉴네 변다 야마리 디치라뉴다 저와 야마시
1: 쟤는 그저 쳐오래 랑다 보우츠 계속 제사 마르베
2: 그녀게 샘뼈치기를 삼지 샘소 담삼이다 안주파기 겐다디 세워 쇼나다 가고 제압시
3: 발라 암라 공마소 조레 댐비 다르데 슝루 용마시
1: 아 레세
2: 가시 댐비 쓰리 ti jingzhu kyu ge na mo ribe a
1: si jani mil kap si ge bi ma de
3: da la mla kli bi go
2: kli ju s kli kli chen ge de na le ji
1: les les jis jis da zuo da
4: de da nga ra zu lo mang ge chong bo jin zi shu ba zem ti zhe che jia la mang go ti zhe niu jie ka zhe ga
1: de xia zhe kli kli suo da
4: 老郭，让给俺约约人，俺也卡塞定塞起。你妈特大的做，擦过擦不是？你来谈点过些多。不过让你姐姐，每次也过去给罗钱那他个是不是？俺让是给罗做，乱兮兮用嘛是呗？是吧？俺那三家开个面，我那三家开个面。
1: 伊奈俺做老方个西个地，四川话算账，宁古瑞北顶个乌族差不多的。当俺俺他们西面多，到这呢罗来说呢，给俺一个也好去了的。我。舅母，让给这堂客人，俺我呢罗点不穷啊。阿姐，俺这样子罗蒙古听这些差不算账，还会退税的。俺做老古呢，可不急不切，给这些新买的。
4: 现在俺家人给团大地铁了，开不起些热气啊。嗯，是，你谈的些偏不？俺上次也上过不归去的是，是吧？
5: 阿姐，老范老李斯。
4: 阿姐，给他你对的。老范，对的。 老郭，过年啥子你不归去都，请俺他人过听这来点礼送啊！你也听到俺做中国金子人不是，将来芒果听这女家开这个死了皮，是吧？晓得，马爹就给这好吃的。
0: 老大的做狂心不应一点，看让女儿芒果当个开始。 자라 상어 파키로로 내그지에 마샤로
4: 랑
0: 말에 내 수염도
4: 랑 가시기요
0: 상어 키로로
4: 아스잖니
0: 상어 키주지
4: 랑 아스잖니 라판
0: 다시 일 자순 부서스 상어 키로로
4: 老范。

0: 내 최 자차고 된제 이네 돈도 게임을 시켜 같이.
1: 디테다 총자리.
0: 박피부 윤도 마치.
1: 마신에 잡아. 녀랑 시오. 왕라우게 센시제 남포비 뒤럽 유차브리. 진주 크기 남 워팅디르다. 원내 공원가 컨트롤랑 가체나. 녀 커도 판루티 샹세라기 렌제. 라팡 족생알 뎀니. 라후후스 랩초.
0: 캐치디 갔으리 아
1: 가르치네 시스고리
0: 왜 샴포 쇼슈시 판롱게 온스그리베

0: 로고 로고
1: 다도 고나리아 워저스톤 가쇼
0: 메 나도 너 자다가 때리시게 하러요
1: 알레
0: 저런 이게
1: 야죠 야죠
0: 베진에 고사 달라디 빈베 그도 부기래
1: 여기다 갑대들 알아도 가 제단 거
0: 너 여여 주인다
1: 어야 칼리줄라
0: 요

0: 교수님도 내가 쇼스입니다.
1: 아, 해요 말이.
0: 록셔 잡다 저도 오스드괴.
1: 신부도. 자단 토가 루디조. 사상매 사세장. 장원이 저금민도와 야구도.
0: 봉신 덤비나게 알아토. 님도 세나. 아. 좋아시라 여다.
1: 야, 네 통초.
2: 나가스. 드라마. 네 볼 녀석이 봐줘. 뉴스톨라.
1: 아, 네 시라통통도 괜히 좋지.
2: 저.
1: 진다.
0: 어.
1: 장기단도 뒤비지 오면 줘.
0: 예. 나 비지 미기.
1: 전대 영향 하래.
0: 소아마 개바 대 요미기. 대. 다가세다. 루카세스. 소아 교답 지기다.
1: 니제 자다 어이. 야니르마 되바 베진 레가세 나르데나 심르그르바
0: 레라보 민도와 아고
1: 파르셰브리
0: 오라 밀라모고 조스도 예오라라 제제니 셰죠 나 총데 노르쇼뇨 저가나레 로카셰스 데비 르저단베 제라 레게니미도 제장 총슝게 소제나 로니 레오체비 로니 제라 소조고디 nga ya le mi chambo gyus ta ma de zwa che je la ji lang go da ga chi bi mi se ya le se se mo zhen you sa yi ne ngang wei kwa yo je ye ya ga chi bi ou ran sang dong da ngui ya ne jin bu zhe wo ba suo bi zu che mo zhe da te ren le zui bi ye yu xu guo se se ga le ge che je mo zhe dou jiao le ta ne suo xiao zhe chu
1: a xi qian de rang lu gun na le ge du xi ra chu xia 제라 랑게디 힘도 심비
0: 제르니 소고에 보면 세제 뭐라 나말리비
1: 아리 디제님도 초하게 토르비 초에 곰시 지금에 봐 디리 비진와 세고야지 마타리 겨리 보면 세고르 봐 르바
0: 타라 보면 야고지리 나 미술 랑마르지 보면 야고디 되지 나말리 토자 다 로이 챔스

0: 어, 얼레 고다. 얼레 고다.
1: 제자나 가제비나.
0: 가제비.
1: 가제.
0: 가제. 그러니.
1: 가제비나.
0: 예, 니 가제비나.
1: 니 하고 뭐죠?
0: 제자
2: 他那个一个就是车子不过明了犯鱼的意地捏平明日不得偶然的操作主持他那偶然的比那么日我一个名字就偶然的思绪中就
3: 지금처럼 서울 자식이님 손자 폴폴롬 시켜다.
0: 나 제대 공세다지. 보고 집에지 정이 니니 쉬기 계럽게. 배고가라 마주 우리.

0: 야, 카카도.
1: 나. 곱지게.
0: 알아 죽세라.
1: 어째 못들 돈이. 아유.
0: 지저.
1: 오.
0: 자팅 물에 대서 털신샤.
1: 세바 김료다 좋아요시. 탄다 대원다 정민도 와.
0: 응. 와슈다. 로디게리 소학 리스케바.
1: 오늘 전에 답대 그지. 바스 신여제 나솔 요비. 레베지 자단 거 봐요. 스케지지. 되네 주된 주고 대제. 주고를 레스. 주고가 미셈스 고이시라도. 나서 고르날 게단제. 님도 샤세 알아통 대비다. 응. 어디 저리.
0: 쳇나. 콘주랑 팅에 내주 하고 그래.
1: 하고 그래. 나르데드 미신달 준다디 고르신드 미도 다과 베곰지 디유 이네 양세지 사세데 레베지 콘조 토베 님어 당고데 예 콘조 셰피 콘조가 춘주딘 데네 중국 제도 고든 조경 셰피디 방아르 주미다 겐고르친 얘기 미지레스 도동아 하라게 하지 마
0: 저저 세죠 钱 제라
1: 接了大选大的路从那路阿江江让给新哥的吧扩增啊婆们宁静母他拉是宁静母这些去你咋出去其他你平时记不起来多他拉婆们要我这里也是早晚的要么是莫让给命那了今天怎么移动我这里我呢没压着多 자당가 레베지 년용소 최수도 그랬으나 사제디 디기다 타니 슈르샤
0: 저저
1: 응
0: 디기스 가리리
1: 제세란데 롭지즈 대제 년다 다슈 루초가 친 난 로베지 수수 가위베 보모님도 어제도 초코님도 알아통 샤세 자탄토 니무샤 니무슈부다 메도시 도문후부 다야주나 워디에 디기사

0: 외발이다.
1: 캐스버도 텐샤면제 소제 소진랑고게 퀸톰팅 십시고 계샤. 다와 공물레 텐이 섭시 망당도와. 두스터디 타제 소르디 맹송 야고시라 유브자.
2: 콘스 소제메 이지메레 코마 요지. 페니 잡으송자 맹가 청맹용 되치시.
3: 왜? 교수 신주고. 예자 공부 총에 오히려 그래. 예진세다 세베니. 송원 신주. 고지 진조 소고 사업지 된지 쉬셔. 태원매 소제 진조 보고 고부디. 내유 다셔. 속바디 고바 진조 진이 차베 맞제. 고제도도 차바다 뒤뒤토로 되게 먹고 비셔.
4: 도스터디 면제 소제 뒤럼 양도 갑시도.
5: 왜? 네가 강청기 피셔를 대피나. 큰지 근지 자다 야 파조에베스로 도와.
4: 샤웨.
2: 어.
4: 나라즈 멍웅네 제 컨데리아.
2: 탄데 도로 치도 왠웨 창마 지리간 리샤. 이네 멍웅 차셔지 등민도.
4: 차고서. 대령아 란즈 허루 버루체니. 나그 김체 속고 쫑고 주네 니와토. 멍웨디게 저지 토부고 시스웨.
5: 리.
1: 영아. 맞으데 또 시큐리.
4: 선인의 고소지. 天象 근위 뉴조리.
5: 제 난담고.
0: 슈키야. 왜? 지금 당라. 토프데 나시. 다리 강좀더 나도 얘가 톱니지.
1: 제리제 녀캐랑 슈. 디리 멍을 좀타. 캐랑 캐사 시지 나시.
0: 저리 라미가 그래도.
1: 난담이도.
0: 영화.
6: 지영화라. 지영화라. 감사.
3: 그래도 남로 청에
1: 야구도 타바르 점제 갸지 주뉴비 긍징 자탄 고초네 듄바 파샤
3: 맹외티
1: 타다 배준 제배가 이 양고 창매 죽다 기란 유자 샘플 흘러리시
3: 로데브치 타릭 차디 나다 야마시
1: 레스
3: 어 도시 선이 선조리 나니 제제르 냐생 과치 르르제 대조리
1: 선이라 선이 오네 용미도 와 규르 무슨 나 로미 나르바바 다 시가 종유
3: 제너럴 레오치 지마 좀리 소초리
1: 레스 제마이 레스 페기 죽음이다 걔라 소디에 도스 가난다 나 도스 고나
2: 阿姐啦，阿姐啦，姐，我听不懂哎，那我不学不行。是，听他刘叔讲的有嘛的呗？可得有罗皮吧？你陈先生，不然不晓得那什么下个些学不嘛的呗？然个陈先生，你才当经过的是，然女陈先生那学那车偏西也上来些。 랑가 콩기게 된 야호시라요. 콩가체. 랑이 나 게임시라요. 콩게 카테토 야자다 미창매 그스시라시 우르다.
1: 제샤리 샤호네 야호시라도 카르사 키란지 지야유. 루스카네 카간 표요 말다.
2: 이거죠. 콘종아 타모시라 아직 이 랑가 하고 그이베. 말레게 이. 아 고쇼 메라님도 아제 첩된 차가 중에 이. 뉴욕의 사과지지 노브 첨지 난게 땡기사도 채우지.
1: 顾小梅那个硬硬扯，你红娘扯，哎呦喂，点起不用个这些，切不用个这些，阿姐啦，其他谁啊？哦，怕天姐读书去，那你们都落点，要不对，今天读书就可以。生意顾小梅那人多，那不对姐，俺俩找不着。这，俺俩太不对，叫我，你得摸着用个，那你摸着那你们多点。行，找，这，那姐读书就，这读书就，顾小梅那人多，那不对姐找个人。要是他读，大爷你急死民多。
2: 俺做么欧西的，对起，疼到南疆去，藏不开呼吸。
1: 人难过的。
2: 啊，这快起名呢。大大些，男子疼到眼睛藏不开呼吸。
1: 人难过的，藏不难过的。
2: 哦，看病那要是，看不病那要是。
1: 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阿祖
2: 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了你看见

0: ついわ、やしょ。え、つい、プシュンブレば。ランカシがよば、データしがよび。
1: だや、かるよし。
0: つぐまさ、キャランスチルキューだ、まじゅちょるとんだしやうゆ。しゃうい。
1: 대다 가리
0: 세메구쇼 꼬리
1: 샤니 아니가 된다라 주도 제약가 하라 중보 니에탱웅 아니가 된다라 주도 제목호스 샤니 신유 예바 주도 제비는 아니 마참 속으리다 말베
0: 뭐라는게 두팅기 니에카사 모랑 아무날 기아가르디 나오메바 하고초 토마 주도 진도모초 이네지일 니에 삼르던디 랑예 주조 손자 랑튼달 주도 체고리 세메고쇼 니에 총지 잡아이 모랑 로고치 톤 체고리
1: 된다 디미시 날씨에비
0: 판롱게마도 싱마리 니에 모랑 투근지 세토그레스 티비
1: 정보 녀랑의 야시소희 간이 진원의 세미고쇼로 접고시도 유비디 녀모랑 섭제 야시소희 이년 안에 계제 더랑이 언니가 되다라 장주도 제목호 장다지 我不怎么样 마시 토제야 된다디 언니가 다부도 배준 제비
0: 저저 녀 샘상시 장 접고치가 유비디 장그 시도디 세메고쇼 토제토 마리라 라잉엄지마도 님도 풍그리 람풍소는 난 그제 쇼그리 파무니 그제 쇼그리 라가 삼담비
1: 파무니를 가야오 마시 니랑 시에고 니 소지레 타쇼 진주 제모요 파미마쇼는 니엉우유 제 단초 디에가리 요시 아주 되부유
0: 니랑을 야오제 시에고 있다
1: 니랑을 야오제 시에고 유바
0: 라제불로시
1: 디레 소소 된다 주과죠. 뭐 니가 된다 주도 지기셔.

0: 지성아. 야야야. 여보소시. 야.
1: 나 세진 두유문도.
0: 칼라마세나. 고바이온 것이 떴어.
1: 떴네 세이. 딱딱지. 팅기푼 쉬면 아까 발리해줘.
0: 미디 가발리해줘서 에. 갈수도.
1: 레이케미도. 판종갱아 칭기. 님도 점지에 클래스에 진정문제자 셋이
0: 자기 원래비
1: 어 알레브란 규정부 투머죠 체예치
0: 제야 가려리 정말이
1: 가리나
0: 미들레 야우치 지즈 요마시
1: 그 좀 좀 같이 해보지 생게 딘지 셴니 하코스 팀원이 잔러 푸슈맹아 가부유 신유유잔 디체브 봐 다디 그들 내 주제 무슨 때 그냥 찬스 입 줘다 샤니
0: 네 대고 삼는 줄이 등금해
1: 진짜 잔 삼은 갈 등유
0: 담아 지다 정마시
1: 아 주의 샬로 뒤 민도 가다 님도 줘
0: 아 미드 도가 준비 미도
1: 샤이 너 그리 몇 퀴제 아 도로 님 좀 세야 주의
2: 문에 계좌시에서 사제대들이 결혼 주제이다.
3: 통지는 이제 처음 말이. 다시 쇼와서 레다 제쇼.
2: 레스. 정로제 녀석이 와줘.
3: 와야.

0: 쇼. 간단히 사람 단사. 대리니 아무나라 창고시에 쇼. 니 뭐라 하는 장 매지도. 돌이 인쇼 분한시 제와 섬내 매지대 제토 안유 성비.
1: 前面写吧，你可没死过吧？
0: 马里马里，阿妈，龙马西达，阿公那天在中医的，阿姆拉这里拿罗，阿中医的阿妈，

0: Liwung nei ba.
1: Taxi ju.
0: Kwang zhe ge su le.
1: Ji ge ge.
0: Mm.
1: Le wo ji le wo chu.
0: Mm.
1: Dun xin ni chu.
0: Mm. Yong a, shu gu din da. Ru men ge su.
1: Ru ma yi. Ma yong shan.
0: Liwung.
1: Fu shan lu di ni yi.
0: Kwang zhe.
1: Ji ge gu, ge le wo sum sum, sum ni xin ni.
0: Wo ya, shu gu din da. Ru men ge su.
2: 王博士爷 어서다우드베 아고콘트라마송아 같이서 라사지 대주부디 우유래가 미칠리 시에제 총부 김치 상매 시에제야 마터시 매봐 김자 메롱월 세제 쇼템비 가망지게 바바시에 유삼 심제도 바베 심비에나 내로이 롱이 깨가 마주베 나원의 십지 시기 得不呀你，俺就从不听这场了，心上见这些。上了七个字的米，别上求死的。得一年特地上土的，生意快上土的，俺们起码到新个日了。可惜把那些米俺跟这求的，特那的上么考不得，俺让了谢过，俺才俺你苦米多。

0: 아마 아마 진짜 맛있다 아마
1: 뭐네 시비
0: 진짜 맛있다 라고 주고 돼 아마 진짜 맛있다 네 시발 뉴다 뭐야 아마 이게 시에 네 하코스 나 섬으시단 주다
2: 让这个问呗，第二年的花心不嘞？我也猜不起，天天天想工资，光点大毛是女的些，俺让这啥都没多。让这个罗永杰，不听怀疑。那老师，什么给民族事情？
0: 看这不嘞？你家哪大没不？他都什么都领意思，三百个小马他们打抢这个意思个多个。
2: 是，一年多点嘛，天开些子，三百个小打住的，每次突然想起民族。
0: 卡是人呢？
2: 今天也卡得哈苦嘞，不听个大爷，到里钞票讲给，充满能心下下，处理你几只细节些米多，几只卡是啥对啊？自动机，自动机，查完出不啥？
0: 没听人呢，咋有那么多车不上去？

0: 아마 아마 아마 아마
1: 시민체위
0: 아마 과친소
1: 칠친스
0: 과친소
1: 대다 가리네 아쉬다
0: 바브랑 개싱마시
1: 부징아 마되다 잘하게 셰슈
0: 뒤쯤해 아무새가 조슈
1: 마되다치 잘하는 된다치 제야유
0: 제다
1: 부징아 바브가 롱차부도게
0: 바브랑 롱차부 그 제유메 아랑스 디규라 계좌여다
1: 탄탄아 텐다치 체치 니 텐엔시그다 체나니 강구대 미집사여시 이니 삼리야 우스탄디 디디치 리민드 지니네 텐탁치 투마시 니네 나르로 침부이 시바 키시 롱체차지 지니 신지유르 레비나 착하려시
0: 가르치에 손 봐봐 된다 가르치
1: 세미구셔 도대야 된다디
0: 바브랑게 심을 입으시
1: 샹 아마 진단두가 처음부 김세다 캠도치 디가라 장기 창맹아 고고여가치 이내 탐어디 니에 기란조 사제모고치니 처부디 자미세비
0: 제가 봐봐 바브랑 괜찮대부시도
1: 부징아 디리바브니 롱딘드미드 샤라 샘나게지 치카시 샌드위 지저 닝베미 세통 체교 겐조 텐스시 도티야디 타모디 샤야 카레세나 女子七岁所在是 想了四心目 七度蒙古达 四日子去呢 看到头天被时候 藏我了没有死过是 且在你所谓普通中 养了这么久呢 可还用过谁啊
0: 爸爸 他的某人 同居所了结不着吗 同街头的养马费
1: 街头那的养护是 你也跑不得都是抓了钱不同对面都 키시 토디 제모 토지 양야 템부인의 그제치가 마시네 제토바 차시네 니에포르 나무디 제린 조금이 땅알로 첨부선자 심제디 제퀸의 진두비도 샹기 이로 천대기 범위야 오지 세지 찬스기 언니를 자고 싶은 가답이야 치원지 아무 언니 친조대 소화 기부시게야 주는 타게지바
0: 阿江江，定个你个孙子，让你孙孙孙子要是，一年让给俺的，想俺妈三不两五十担压个几万元，用个日呗。爸爸，你让家三不两五十等给，爸爸让孙子孙子。
1: 铁子雨对，样是拿了阿妈大家晓得，你们得给拿了。想个听到的听见，阿妹心里是着急，莫是呢，拧了那子要是。现在，你不穷啊，阿妈面搞了姐姐，也拧了，那子卡着玉妹，也无尽，但是就是阿妹。

0: 다리 제사배 다리 룸톱 제배마다 화미 주는 용바다.
1: 레스.
0: 어제 기라도 가르치고요.
2: 진짜네 저기 가서 나지야 다 대야래.
0: 진짜야 가르요제 대가 주심이 있는 다그러 봐.
2: 태능아저 여러분 이 말이 쓰기도 가. 계속 대가 주심이 있나 랑제 켜는 맵서스도.
0: 태물 태물이 다다 다다리. 디제 예체부 있는 장제 그 뜻이면 이봐. 나오는 도배디 디디스슈예이베
2: 도배디 통전마치야 등을 도디 발자리 같이 믿는 버그르다
0: 어디 어디 디디디슈가 디디체로
3: 같이 해프레 야케 저러도
0: 도이 디소치
3: 나유메시고
0: 저거도 저 말이. 계속 저거서 샤스도 미에데는 계속을 니 집고샤.
4: 디 생지 서지자 도스 고차샤.
0: 계라스 고차도 수들시 시마도 내라도 쉬면다.
1: 레스.
0: 저거 참아 쓰시.
5: 真的讲给让家给我丢脸了呗。都是得对讲给米拉姆的难民多，米拉姆哥不用是气象。哎，我就看到上面特别呢。
6: 对的，米拉姆铁柱他们对着鬼。阿姐，对的，哥不他们的难民多。
5: 어찌
6: 뭐시노 니주 갈라면 시에무소 이내 장계 장외 도시 도동회미도 도스터도 건부 타마티나 메죠
7: 쟤는 겨우 날로 따가죠
5: 나세디 균우 메베스로시도
6: 다리야 밀럼 그제지 날리이노
7: 밀럼 그제지 내자 아니 니엘 장계 니입치도
2: 你了去死！对，对你是你都死追不得，就在坑里面这个追下。娘子，
7: 不对，
2: 不归你死了的这，谁找不着？啊？你路什么？马上我有打。嗯，马里，我有不？
6: 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0: Lusim yang ni, sesa be.
2: Sesa, masa ni na lusim ye.
0: Lu kau ayo, rancu ko lu yang ya kerja ah.
2: Lu mampu tu ngah sigi.
0: Ngah si sigi. Jengri ki bau si cewa yu na, si dia ni yang ada. Kala sesa su na, ngah su logo jengka jo.
3: Jeng ma, ni lom na le nampu tu je tu.
6: Oh, ni lom kali aku tu je, ngah rezi na lam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체나마타 주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 차버 出去 又不用难回 사투 서동 초등 了 지송키 능민 디탄 了 송겹치

내내 초표 사투 민남기 사제 주차 개진식 유류배 퓨미 담비리아 장가르 짬베 개함 소시 쉐스유 타오나 내내 초표 사투 유주디라 지다르체네 중화타 중외 규림 강자인바 서법토의 정중 쿠유타 장가르 체시 니우의 폭제 망원 소기 쿠유디레 중외 내라 개주 강자 유담시나 저디다기 꼴라 회랑 종종 신조

0: Pili Negi Sobe Lazela, Gekub Rimbe, Chenye Sarduki, Dawanya Toyo. Kongi Yusun Yugurta, Shiju Lekju Tela, Shimju Nangdi, Pyongyongi, Shingle, Tenzin Gentu Yuguru, Legi, Chembu, Puda, Bushingu.
1: Namblenge Gungamsa, Diringa Lesen Nalia, Niel Hengezo, Motushua di Karesasune, Pyongyongi, Neg Jungrim, Pyongyongi, Neg Keju. 人心, digim to, shuwi yin, that yin, ye guan shuwi yin, draw da nedi, che toma darsa de ishe gig, gig up to soris. That di, lo chiji guan ya, dome shin le, daria, munshirwa. Anne, gup di du, anazu chungui gig, garandango or a sesone, lojol ya, anne, jay zor kube, shin le jay. 장초리아 다는 하나 저 샤오미스야 제 춘주디 더비아게 뒤뒤치려동아 뒤인데 하나 저 중국 기업이야 지 로규 유리 때봐 신뢰 로규 하장 그런 뭐 유대비 신뢰 치 통과 다세 기업치래 대급 뒤뒤잠봐 아니 점리 유주 신뢰야 전에 전에 단데 야지 위에 롱아동 니가 점리야 아니 조다 내디 아니 지 리람 규 총례 규제 응하나주 중국 기업을 조대버리자 급디도 응하나주 기업의 제조를 교배 신뢰는 거 여러 봐 딘데는 두 잠바 응하나주 초비 사도 아니 산참리야 가르능도 소소는 장초의 제 춘주 때문에 샤오미 때문에 아니 미디금 반주 잡아 지시면서자 디야 샤오미 사디 응하나 초비 사도 산삼리 득부터 급뒤뒤 로규인데 제시 이그리나 급뒤 내지르샤 다 디나네 아니 로 나동즈질이야 나나 중국 기그를 내드 줘르라 디 조차네 아디네 로직동 지치네 다 단드네 야지 위번에 로솜동 쪽게 된게 지게 예멜이야 아니 내드 짐베 짐베게 아니 소비사도 줘대지르샤 다 디 아니 로규게 지게 제시 이그지르 조조디 단데 신뢰 다르바다 전에 준보다 내드 변조를 준비 거르디게 간에 라조토르선 조데 나제 독십다 느슈레 딱제 나야게 아니 지게 차례다 생리 디토네 준비시르샤 벤네 차샤빈빈네 나나조 참돌야 크룹 취리야 아니 느슈 취여봐 디네 해서 추고 나슈르 소바 로가 친구 지 나슈르 소바 다 드스나래야 네게 아니 주도게 규도 망고치 피 유주 잠바 아니 디토네 아니 세세 존재 오 다 다르케스 경우 체리다 규도를 딱제 나한테 디다 나슈 딱제 담데다네 자주 가르토소스네 네드 폐지 로솜도 죽기 된게 하람시도 딘제지 예멜레 엠벨 조데 다 네디 시웨르 신손사 벤종고 쿠르요데다 네기 시웨르 시데 하장 그 참부 존재 튬부 시부 존재 아니 네디 시라지 뎁수지알레 차긴 조샤 제사 네디 지 로도 조르 교부지리아 멍시데샤 네디 코르르 신리아 기도군 누부이바 지사 현재는 기토유 니네 네디 스웨런 신소사 아니 변종 레네 네디 아니 변종게 다 로도 조질 교샤 디제 제사 데르케스 임베날레 변종 스네지 네디 샤르토비아지다 네 스네 아니 조 변종을 교부답디 차대요레 디야 정신다 지게 미스웨샤 마인바코 로도 정이게 정신게 충이다 튐버치르샤 든데스르샤 디제네 아니 변종려다 용자제네 아다 로솜도 죽기 된게 예매네 내 저샤 배지디네 아니 신뢰 림베 림베 고조 요레스 변종 내스 주잠바 지그 삼마슈 변 공부 메도 종베 갸종을 했다 미 갸니기래 메바 충 토슈의 차샤 임베네 아니 Gyatsungurumi Shetung Dungjingabchubbenne Nganazo Shizi Zongge Gampo Zongzu Giru Gampo Zongge Giru Zongzu Sinyede Chadeg Dunga ne ti chu

0: 지 네디 사토베 네디 데세쿠디 어딘데 차대요도 제사 변종이야 네디 인베네 아니 신세 예배수고 내 예배지다 아니 네디 지 사제 간로이나 기토한데 차대요 제사 데르게스 아니 변종이 네디 로도 조임보다 아니 신례 멍시지 차대요
1: 시리디 외랑 디미트로 로드비 인구 디니 슈로 변종 시리
2: 변종기 내니 계독 체시 사투 서법다 넘시기 춘이다 튐비 사투 유준디 믹세기 누리시 김바마세 초베 사투 민남기 사저 쪼우량 유류 사투 내디라 영이 믹세기 캐주 강시 유바타 저블린 누리기 심중 캡고나 딜라 토나 강라는 게 유담 시나 무튜네 간줄레제 기시나로
0: 벤종 네스 주잠 봐 점블린리야다 도나리데 차요레 가레스소네 네 랑게 뎁스디 벤종 차자 도문에 갸체부 마리딜레 네데 벤종 사제 가사 이네 뎁부요 봐 아네 코리오 믹세제 소사 벤종 네 도나요레 제사 아네 제동 국가 숨주 속게 로리야 다 점블린게 준신게 자지신게 다제나니 캡젠데 피네 아니 캄크 사지도 바네 네 미세제들이 니요 이분다 카도다 대소는 되매정 시여 봐 양크 뎁수다 그 제단 신별 제소는 양 딘상게 뎁수 제베 내다 잡으유 되요 미세제들이 니네 아드네 송지게 변종거 내서 변종거 유수 스주잖아 봐 아니 돈은 쉬부제대지 데르게스 잠부니리아 변종고 유순 시주잠바 유순 대야리아 아니 다제 난도요 다제 난예 즉 디나네 시제 사브니야 탭시다야 제제 아니 돈은 시랄리 탭시리 제산 변종고 유순디 잠부니리 내게 심주나로리아 게체베 아니 하장게 게가체베 정신치요 제돈 곱게 넉중 아니네 제제 아니 만나서 캐브체 망부 내드 두릅체요 다 납중아니 납중아다 주주제자 등주된자 계주자장세제 달로 숨주 탁스진달 배주단 아니 변종 내디 되제 아니 냐사나네 딜 차례 개침버지 럽침버지 딘난 아니 제동국게 계주자장이야 아니 변종 내 아니 숨동 합게듯이 아니 개거 방선하려 다 되셔요 다 톡고에제 앙자 다제 당 하나 전 톱달라게 제제 오다 내디 중국 디르샤 앙잔 디이 제제 지그 상어리 내제 매 참도부터 내디 루루스제 뒤샤 이렇게 그러나 변중 유수수도 바 참에 도난리 되지 자 딘데시리 디 인도 잠바 아니 변중 유수게 개주 디인베니 아니 직 망보 이와 망보 야 지그 변중 유수 지그 딩상게 개주 여벌라 유수게 기도 양디어레 치 되면정신의 유순양 유바 제사 변종 유순디 딘제세제 지그 하장의 개가 체부소사 제동 굽게 개주갸자 녜도 로 딘제급리야 나나즈 개거 캡제 망부 다인 폐지를 내디 중국 조치르샤 내디 야나 변종 란의 조샤 사도 란의 조샤 딘데 시부다 딘제게 토난 요레 yinbinar da di jir ki chay na yongzha su jay su nai di jig ishiya gi ni yongba da nai di bionchung lo dar ni bionchung di sa toba de li nai di li ni yanggar lo sumdung na lo li ya yang rik gur ba, rik jay ba, rik sabu duan ba din zhe si jay jay yongzha du si yor da chi tongmei nai ga jungkung min na li yang bionchung da chobi sa tu di nai ga rik gur zay zo chi rik xia si zhī gyūrā dhīyā nāmshī pūkyū dā chāwā yu bā, mī zhī gā nē dā dā chāwā yu dā, shī rē sī jē jē gāngā chāmbu dīn zhī jīl zhīg yu rā, dā dī nē gā kē chū dī, dīn zhī chāg yu rā. Dā dī dā gā chū nē, ā nē bēn zhū ngā nē sī dū dā mbā, ā nzō gubā yu rā, zhīg yu rā, kē chū gā rā rā. Dī gā rā sū, mī sē gā kē chū dī, bēn zhū ngā nē dī, dī dā nā chī kō chī rā, nē gōng lā shū yu 주 네디 로도 현단 제비면에 아니 미 대단 호치 리스 디 나네야 변종 네디 diwe kyang mikse jian jirisha. Bena cha xaabne nganzo diwe ya lokhashe kula dazi ya shunyo. Bena ne jikbo di, benchung ne di gyana la tabne kar jikdo degyo. Dinda jebe gyurim na kare su su ne le ya dengi mi lulu kobe gyubje yuebo di dengi je. Di inbe maze benchung ne di sa toba domkyo ne di le diwe kyang gyubje dige pyusung soku yuwa. Lak dundo, ane, jige, mi, jige, pukyu da zhawa yu deba, cha da zhawa yu deba, dinze ge gyobje dosu hajan ge, ane, pyusung sobu yinba. Dinze che resha, di yongzha yinbe ma zai, gubrang nili yina le zhawa mambu chung, dabe ane, cha xa ane, dhari kese, gyana ga suwa ribu kejian, chilu suwa ribu kejian, mambu ya pi ane, bi gyo da zhanda ma, pi du zamba, kuna zu, tonan genze chungto sisu ne, Da jige poa da guma liya dakze nan du zanba gyana li yinba yinne poa naza di jinyo jinyo da zhugu yoris. Yinne guma naza di jiman jiman da zhugu yoris. Di zo di kare siso ne ane saji da zhawa yoris. Da saji zang lu, saji byu dak lu, saji mikze jen tun riz. Da khona zo bionjong lu pene dakze nan du zanba ane bionjong ge minam ane poa naza di mambu dus. Yinne le jiga gyuma nazi di jinyu jinyu hajanga nyonyo rishas. Lakdundu jiga gyushi poshi la deje dakze na juzu benchungi ane midusu ane gyuma di hajang zangmu dosu. Di yin tenpore ne kor ranga yongzha nali ya gyuma zangsi ki gyubji mangbu yori. Je san kongzu miksi ki dona zhungne. Da benchungi midusu pukyu la dinte keba yuya di lakdundu gyuma ki nazi maya di Ani saji da zhawa me zhuzi. Jaisan kunzu, ani naya tohle, naya da zhawa zhiji, dakzi zhiji, ngunzu zhawa mambu zhuzi. Nye danglin shuwi, di halewe gawa yubjirisha.
1: Shiri di we lang, di ne chua. Lo zhi gu nying gu, di ne shu ruo. Huyen zhong, shiri.
2: Pyeongchang gi nen la rik tang yewa mangpo yueba ma se, sakui sosu yusun lang satui rengxin tang na ding zhuri gi zhubche den yube. Pyeongchang gi nen ni rangge gi zhuri pangzu nang gi mikse gi kechu denbe zhuri shik yin. Nen ni mi de tang la pen shi lu kam la chue bin zhuri yinbar cen ri be to na tang ra zhu jidar che yube kor cenpa di na che chi nang shin yue.
0: Da di xin du yang anzu cen ri gi to ne, dak zhe rang gi to ne, Ani jiga rachui tumne, ngubi nengi logu chunyi tumne, jiga zhumda, lho zhumda, nho zhumda, manjiri tumne, jiga gengwe cengri ri, cengri shibchu rang tumne rachui tumche, o nengi mi lunkamli kechu dinze du, miksegi nubu dinze tungi, tunya gyumzendi nengi gyubchi diri sha, di tunbe dala diri gese, ani benchungu midusu, jiga ane lunkamli di dusu cheche, rachui tumne, di hachangli yawursan, di tolya, ane shirajiga mabukiye ne bezunya shuguyo. Nga zo benchungu nega che miksega kechoo de gare siso ne shiali shimbu yomare, zhuwa yomare, yinbi ina le jiga zambas che che jiga ngwe. Ane jiga da che duksu rengshin inga chwe deya di deri kesa cha shabne mi lunkanu shindu kowa, shindu penba, nenga chenbu yoba, dinde che resha. Lak dun du ane jiga cha da zhuwa yu jingyo. cha naka shekzi da zhawa yu dengyo. Ani jiga jimbo ngar gyu gu thawali chab shayun le miksay ka nubi yu daba. Ngar rangi li chab shayun bina le zhawa ji nga mangbu chung nga jiga zambu khona zo pyuri yin, khona zo chue ne da me nangshin ki nubi si jay cha ka ngar myo chay di jay ka mindu jiga ngar myo chay di ma jay na le rinpo nyi zam, sum zam ten ten bap togu isi. Jiga cha naka dūsē dī dūyīn kia yīnbī nī āni dhū nā lōl mā sā dhūg dhūs. Āni ngā mēn, ngā yēn yīdwa dhūg dhūs. Dīb dēng kī kī, dī yā āni nīmū māngbū chū mō bā, jir dāng jē sū nā, āni zāmbā dī tīng nī sūm zī chū sū nā, āni dīndi dhūg īs. Khu nā dhū dhū sūng sū. Dī shīng dhū kia nāl chā shāb nā lā ngā nā dhū dhī, dā chū nī māngbū rē, zāmbā dī chū nī māngbū yō rē. Chū dā yā ngā nā dhū chā bū yō rē. jiga zambu di nala chu zhabu, jia zhabu, wama zhabu lu zhe, nipo chu gu yore. Jia san, ane, nye teri de shuwa, renze nipo di gara suno, peyo ge ne di zhung rup di, ane, lo somdo ye me lo zhung debi, jik da. 아니 디 존이 아니 변종 로도 쪼르 교바 로도 쪼르 교바 디야 코레정 니게 춘이다 튠바 로도 정신게 아니 시웨티다 튠바 디 신도 로도 디 야 아니 더케세 아니 대탄의 신도 코아인바 대탄의 편바 디제 친구 디 편바 디야 로도 정신게 아니 그 뒤세다 좁체나네 라주 토브지다 소아르보토네 칼간잠고 딱제토야 딘데치지샤 디슈니 가르자 소스 가르소도 스스네 다 네 사데 모네 자네 지게 사제 조지다 디최데 에네 룽칸을 편부치 디토리아 딘데치 라주 토부도 에네 녜 슈아디야 안조 지게 줌다 지게 첩슌다 진제 바삐레 토네 조데 아니 체리 토네 돈도 딱제 나 도스 딱제 나베네 능리 유데 진탄 유데지 딱제 나니야 디 조아미 데타 아니 지 체리 야겔야 니부데 된다 딘데시르샤 데르게스 미 초아 야겔치 셰라 야부차 수구나레 지게 셰지 체시데 망부 인데 안 도브제 주야라 하자 간에 유데지 진짜 거루야 안 내더부디 대단 신도 코와 신부지 안 편부 신부지 안 디토리아 창매 딛는 거요 따지 따지서는 용자스 교네 안 창매 대래 시바 지토 내게 요래 세상 예 안 대리대 쉬어야 가라서는 내디 지게 사토보 내디 디야 안 지게 정신이게도 내대지 민바 디진의 로도 정이게 그 캐주 요리 시외랑시 다 기도를 쉬어 니네야 디안 로동자 디나레 비미 쥐디야 디 로도디엘 텐데 아니 미세그 네브 유에사 사지 조르교 사지 조르교 디안 아니 벤존 서브고 아니 로규레 진네지 지 간스 간자지 자와 교대요 벤 서구지리아 로규 고르 진네 고르 Rignete mi tsone zhung, tsone yagwa zhung ni mwishu jing lukyu di sotu maare, rignete stuantu maare. Jaysan nga nazo, ane zhunghaw mi ma jitun kiko, miri ngabchung nga zhung na liya benchung ka rignete pysung tsokwa jita, tsangme yiwan chokwa buchi yore. Di yuya ka mwanshi diya, ane mi tu suti tsone jitu, tsone jia diya, ane zo di lo dongja di na liya tse yo maare, shindo dhamanchi yo maare, wei sheng su se yo maare di liya, yina liya saji di liya diya tsone yagwa zhung ni. Ani lo kyu di zhun tu ruwa, jesan ani nye jige dagwa bukuyo shugu yu gashin zhoshin jige susu layag jige yu gara suni nengi shimju di hajan ge ghe chenpochi, zha chenpochi, nengi shimju di jebi ni jirin yu debchi, rintan yu debchi. Diyan je ni nengi shimju di ge bionjo zan ma yinba, ani ngana zui gigab yong, zambu ling yong liya. 지금 레기 표도야 지금 다 너무 된 타지야 문제들이 쉬고요. 어느 터지치 대전 레전 다 쉬고요.
2: 스마트 행기 텐비 변종기 내기 중진타 해주 걸기 만도 참아 제비 쉬습니다. 레전 지면나 무튼에 변종기 유수 심주 걸라 체지 능규 인베 텐게네 투도도 기세 요바슈.
3: 不，卡巴马西啊，打卡拉因的，不过去过去卡拉丁尼拉说的，团队阿面卡巴镇。
4: 我来自自己去吧。
5: 在哪呀？什么石头？
6: 朱古鲁签字切茶呢？他们是老南周围就。
3: 过去过去，他屋里住的，小区里的，民都俺小区的住，啥当俺们卡巴要。
4: 打卡巴出去呀的，俺也加进去。
3: 打卡巴出去是俺，什么了？哪里？打个拉卡里尼姆家，俺们卡巴找。
5: 是不，打俺们卡里尼姆，打找。
6: 卡巴尔就没点么子，铺子没子，住处难。

0: 모두 가고.
1: 가고.
0: 지마.
2: 그만하고 나서.
0: 가러 와요.
2: 소재 신까지 예약 명이.
0: 맞소. 당란 능수로 가래. 이런 소 신기에 내 와요 봐. 나 와주니.
2: 나도 신지 내 명소 되니. 이게 리상 개가 되인다.
0: 말이잖아. 얘 다도 도와줘. 이게 장마 시도르샤. 아주.
3: 어.
0: 신가리 메시 되다.
3: 장어 숨쉬 가버샤. 모정아도.
0: 숨쉬가 모정아도기. 가지야지.
2: 리상로 어제 레뉴징이.
4: 송시가브디게 남지 겨워 견고는 개가 침배는 미 동글 성군도에
2: 이메고 레몬부유 체단 왔다 개규샤.
0: 나즈네. 계속 뒤집지는 숨쉬가브 모정아 제조가 조제 제조야.
2: 띵한 주소제 균대가 제고지.
0: 샤베가 이게 잡으셔. 신지득이 제조가 조제 수제조. 신지득이 나 제수랑 겹지 매봐. 자가 봐오 주니 봐. 가자 이마.
2: 어, 집 차샤. 나 전에 마사지 니니 가지고 되기. 나도 다르지.
3: 왜 그래요?
0: 도시. 신지득이 자가 녀러. 하나 잡아 줘. 나도 사도 줘도. 나 대주를

0: 이니 나 제가 요니비 정무지
1: 민지게 너샤
0: 정자 정말이 나를바 로제 제자 고디
2: 주청라 소자 조소만 고당고 유자 탭시 큐는민도 네
0: 랑아 좀 제시 뭐 그뒤 이니 녀라라 신지 고존 제종 말이 같이 제조 네게 저 엄조게 불 하바담을 벼 하바도 우카이라 농주 쇼베 걸라 녀녀 조제 제네바 체비 정구도 게 리스 녀라 되면 나 제 신주 제네 녀라 내 유담이 동도 생각 하는 거유
2: 주청라 은일 갑변다 천주다 내 개미도 모두 내가 제출다. 은이가 기란을 낙삼남다이.
0: 가좀 낙삼남다이세. 대고를 기란이가 아케리엠부디조 제도야. 나로대주유이세. 김장직미이세야디. 양등다주샤. 다리네주규제. 나로소팅서티주. 제만이 쇼르거지. 닝니부제야디. 균식균도. 기란이가 나다 좋아야우유사. 别的 함시시고지. 지린이 기란이를 쏘다 야우시지. 기란이가 내주시면부터 됐으샤. 유유유유.
3: 자. 할래베네즈 개멘바
0: 보송경아라니가 신체 발전기에 든다 시에빈다 담내 종아 장장디에 제야 유마지 담내 종제디 우카이다 기가는 지체우지
3: 시르고
0: 세베네 주마시 마치 야자 유버라지 장자 제야 무존의 개민도 다당아 최자
3: 나야 단다 주지 조라 송토르다
0: 뭐게 내 주상 타주 도마지
3: 뭐게 내대 마시 뒤에
4: 人家我说可是有人家成长娘的妈对不起不分财家亲我打算了就是叫人家心情跑中间的那来钱的意思选个团他开启这个视频呢可是下一把你给我打出声音吗嘿叫我叫我说的打胸到胸过去叫人我说的过年前可以开启这
0: 我都是的你让我看到我常常给连连地套特别熟你把宝峰捏出来别看住你你
3: 来叫人给宝峰的我用心看这个这家伙没什么动我

0: 자.
1: 어.
0: 아고.
1: 어제 제보. 야고지리. 야야 교고 되다. 예. 예성 쇼다. 교고 되다. 또 송도.
2: 로여비.
3: 영아.
2: 네 방금 대강
3: 남자 유지. 갑시 알아키.
1: 예성에 오네. 나 귀도 봐.
4: 오고 여비. 예.
3: 보파.
0: 보파.
4: 마리. 예성. 디 장게 키오비.
3: 어.
4: 같이 가.
1: 같이 오래. 알아디 예성에 나 키샤. 장게 전에 가 줘세.
3: 어고 용상게 닝이베 계속 컨트롤 시험도 아.
1: 예서 알아루다.
2: 알아돈 저리. 이네 멍구모도라.
1: 멍구도마요. 도스네 보달리스나 시가라 능소시가 조고서.
4: 봐봐. 어. 니다리 조마리. 니셰시요.
1: 니스겹세. 가요크세.
0: 나저 대저 그리 제자. 니스 거리게 해요.
3: 봐봐. 어고 타네서 꼴 친추신이 요마리라. 신치 존예 요시 마리. 로디없이.
1: 가지. 야고차 잡으시베.
0: 야고차 마르다. 냐네 렘버지 최린다 바이상게 청장님보 네 유다샤 신지 파르송제자 심차버다
1: 지브르게 디고르 근제시죠
0: 렌상게 셰죠
1: 쳔네 보포라 로유디 디고르 셴예고르 미두고
4: 봐봐 니어 제샤
3: 니 셰고라 신지 렌네 소트네 신모자 카시 스포베 된다디 기라조 원가는 수르마가 까마르베 니 통메 삼등유 나라조 나베시도이 이네 마담베 차도 디린예데 기세브셰이 샤쇼 장베나레 타네소 골 신추신예 용마리라 신스존예 요시마시 나존노 소로가게 니무다 세메데 치카니 수요니 키란즈로 데병아 스티간데
1: 요슈슈 레거디 나즈게 유신 교기 포르투디게 치가치고 갈레도 수유데 나리 예블레니 시라게 척으시 이다 지보
0: 요 이다
2: 클라스다
3: 근다 디케라 버퍼 니란 야시
0: 이다
3: 자게 가청 부시에슈
4: 자마쇼다 마란 전다 시에
3: 가르쳐서
4: 숨지가 모르가디 상매 통사란 게 레뉴 소르네 오시소 레수 상매 통자 세세 기고 정말비
3: 나르네 콘츠 규딘 렌자 마다랑 다르시아 랑게 나 삼르스톤다 머신에 니 누주셔야게 니주체비 다치스 다리디 니라자스기 나란 주이네 심뉴 유세 피게기 니마 손이 돌샤부 지금 조유자 디쪽은 남자만 굳이 니르림프리 그때도 양콘주 라제시도 생기관만 용성비
4: 구지속중성도 소지 둔다드 세입시도 주내게지 TV나 지지야 용구리 지엘 겐디 구지속중의 희그리
3: 내주디 새로 마다는 가요 주시정강 안정 내주 상신과 나라순 부신 주고 안녕 주인다
4: 야 왜
1: 샤이너 팀원이 칼라 뒤돌 마세자 나서디 립시 다들 개고 찾아. 단어 그거 봐. 매디 주고 센 다양요 마시. 매가라 딱제시 가줘.
2: 나낭다미도. 매집이 지니선 차주지.
4: 아마 나지 견규여 말다. 선이 봐봐 니게 맹가치고. 괜히 니가 딱제 챘나.
2: 나 주매. 보퍼.
4: 아.
2: 튼기 아라무 동콜라. 장게 왕련신 치제 장예가 나 치소. 기니 고고 수수치 가르시아가 진바
4: 계시네
1: 버퍼
4: 응
1: 상어 왕락에 계속 집에 지러 连射기 신지 모자가시 디고 나도 세슈 니 连射기메
4: 니 连射기 김두려가 재명의 승비 니 자 량자다 녀부치기 량자니 카당제 무이냐리 连射기 타제디 맵수인 삼시기 타다 창자 왕자 챔버리라 량자 왕지당 위케요 말했어 거리. 니제 년가 친구 말해.
1: 자게 디제 시에서 나 장 아자 교거 장상교로 심제도.
2: 산교 위로 가보시 니 디제 봐. 시.
1: 미디 심나 가르성 위미. 자게 우리 신규 위야.
2: 기라니 이게 심제 체과 요 마시.
1: 보부. 계시 님지. 상로 왕지 라비너. 자게 가수부도 교회부도.
4: 봐봐. 자고 시에는 저어디 랭게 투모소라 김두유미도 마세 퍼즈린가 녜대야 랭게 오칭마리 미야고 지다 피중지 준단 채부지나 왕지초는 랑상 유지 듀럼에 차야 가리이나 녜소소 피중지에다 탕상 미지 세표미도 마라 왕지초 배지라 유조유미 세수티모소 섬시가부 모정아지 준다라랑 섬주 가리요
3: 가르쳐서 인지 구제 전도 도 시야고비
4: 디셰바 하려리 상만 넙수 싶어지 럽지린스 중고르바 주내 신주 공동 제주고 말이 내주 실캐나 라는 편도 여말다
3: 라니어 조르비
4: ngarang chung kusong zang, nondru shoyo sam shiki.
3: Kangba shunga shan na su ngare ki gri, rang ala shu marta, nye nondru shoyo sam bori, riba. Tane su ngarang zu nondru to su shobye shugu, zimba me me to ne, cham chong tu tol siye to. Zhoto, shu shi zheng kangba na zho, xiang bu gu zhi zong tu tunda xim chu chi to, nye rang gyo rang da chi zho yong tu bi.
5: Tunda di nji gu zhi zong tu tol siye uribe. Ngarang sum ge xin chukwa shi, sum shi ga mo zhunga oya di, ngarang zo bian shi la to obda, tang ta la zhi zhe uribo, rang shu da, la zhi gan zhi zhe nye ba.
3: Shu zhe, ta rang ma shu da, nye lam za xin chi su zha kaba hiyo chi, Sumsi dike gangche che lume ba tsuki ro slip jo. Nga tsu xin che lume ba pingche che lume ba pa lo gyuri.
5: Ozi, oi, Renseng, Renseng, chukwa shi. Shang kashu ya. Xin che rinpo lo bi na, la chik zhe zhe nye ba.
3: La chik zhe tu mu tu, tani su nga da zhuwa yo ma shi. Nye kentu che bi, nye goyo ka la gyik jing dang. La chik zhe mu tu be na nye di zhe, nye ki tu su ma shi. Xin che go zung ye mu zhi bi shi, bo feng ge xe bi shi su. No nu gyu ju deng yu lwa. Ming nye gangge te la, nga tep shi mi bi sha su. Nye chang zhang di ma bo feng chi shi wu.
5: Renseng, shang ki zhi gen zhe xe yo a.
6: 宝峰，到我地拉这，让开头去动了。连生，连生，郑叔了，我走那边。新进木正爱准备点妥当吃么用？其实妥当俺吃的，你让俺自己用的。妥当吃么用了？这能说吧？那就跟这结婚噻。
7: 让叔去镇吃个酒，俺那桌也有嘛。俺呀，那些过去那些么好，前途都能起，前面住。
6: 你看是我的呀？俺就让咱这些，那就两个有病，他都比意思些，俺就不过这个月啊，让俺羡慕的话，没说许多也不
5: 许多结婚哎，何必给杜郎三几块钱？
6: 十来元呗，让老五妹子做几个月的，工资得给新结完，让俺当吧。你新买的生个多贵，
5: 成都让个脚步，马用香烧上，年头里啊，自己下下个个里。唐金生觉得这么着好吃鱼啊？
6: 看到俺爹有本书，年头里自己去，俺自己当面学习。你觉得下午看上去学，可是那些我老的脑子里来个块钱糖着不？健康证明有的都去，索性拿个月俺羡慕的话，苏姐来证明。
3: 居然是不是因上不买的，请出来这出片价当个月的，同多俺所在屋的，居然是因为都哈同的来请的，俺总我得买钱币呢。
6: 觉得这个来的个，可真是自由。
3: 是俺个去的我呢，你也看不起，就等下。人都让俺女不是，没准俺性格人别提了，你凭借妥当的书面，到我爹拉起节目都不大，全用你这木头币呢，说不准那拉成家用的。
8: 你说不说马宝峰给咱屯送你，有你可这些个玉米的现收的，怪不得厂长选不得跟这些送的。
3: 去他妈那边让他等下，他是马宝峰管哪家店的。第一广大，马咱那阿拉东的老板接了，你杨哥家管俺的三五十茶单位，你也去那苦么子？一年年薪也过去了，俺什么那个人么多？马宝峰让你妈心里想想。 马宝峰年初的爹爹，同我一套，就是追这些大看不多，年开始钱币呢，差么八十几块钱，年年把多，什么时候该有这么点点呢？合同你得拿全出呢？今晚两个人一个团队里，刚过去年是免不下的。
9: 哼，他个那是，你让哪一家先生？老子没钱吧？马宝峰，俺让你念不到，特别是几个马老先生。
10: 亚生，这钱票，现在拿着来米，星期高中写下是，明天早上买吧。买，你星期高中有这么说？
9: 哪里成功写字买呗？让个星期送面的，明天准时准备，就拿大家小姑的。
10: 谁让给米肯就写吧？三样有嘛的？他的米卡写给古地路困进去，对面尿素写个药的。没事呢，他的那个呢，心多装吧，卡药的。
9: 上面他个钱我这的，嘛，少不起来的钱钱不值得。
10: 对他的他的年薪是七点不的，给这局长我那个钱币呢，钱看不起了的。看给看呢，开心没多。看给三代中国年的呢，新进员工要的。看就看得下雨，就这个宿舍阿姐我嘛，新进员工宿舍还等着呗。你俺来中国打没打？
9: 刚才很难干，其中他的。
10: 你这些呢，小金也不收拾上去。
9: 年代当他的。
10: 山丘。
9: 俺让你这不有啥，你让三百几千币。俺以前那的，去让中部年代用呢，你手机里呀，没设备开了就。看到今晚你就开车呢，去让给车老那里到斯卡罗。
10: 老弟给那，你让抽些卡水钱么就？
9: 来来，第二星期。
10: 钱呢，你中部这边给当下，有不到三年多下。你那现有的，新建人不按时间有着。
9: 来是，
10: 没事，主路你了，新建没在那路段，差个点这路，再解决。
1: 用些的他这，中国电影呢，还是去买，还是吧。东主这个，我那也不晓得介绍，对上几个小队，这个时间不明了，咱们先不要休息。 거기 동주들이 나야 나도 싫어
4: 봐봐 동주들이 쇼금 모여버렸다 쇼금게도 손단 줬다
1: 자디고 쓰자 동주들이 맞으나 고래나 덤니 있을 두에 얘들이 시간 때부시 가다 시간 잠이 배시고 맞으나 제 잠시 뒤자게 말에 셀 시그죠
4: 지 신수 낙수시야 차와산 부리 이 내내 나 창장 学不算咋从做心就行了
1: 让张张学明吧
4: 先让张学明吧

0: 야, 규마스도다.
1: 티진남불라.
2: 네 보면 디제 칼 님불라.
0: 지부 산초양 소지가 지수야.
3: 봐봐. 디리고다 아르든지 주인사.
0: 미시다 알아. 시부디제 요스비. 알아 좀비너. 미즈 되다 주고 역시. 자기 산초기 카데 다고도 스케주고도.
3: 알아 돈이 된 동쇼. 바브라 심제 정마지.
0: 아라디 미시다가 산초를 개인적으로
3: 산초기 드리소스 요모토니 인지 바브랄 아라디 갸로스기
0: 산쇼가무니 나라주 능무디기 신조 낙소시가 좋으시 나라주 다로 신조시와 체시디 장제가나 교화등기 나라주 덥시다지 팀우기 멍시토라 덤강에 망덕위 도예사바 마수구약도라 치숨도 보삼주 이내다도 독서도 용야미도 나라주 칭아도 보기 장매 주주 등지지라
3: 봐봐 제시 토딘데 마스니 용두게 되다 바브라로 뒤졸리죠 요셔보 소상도 스탄 용두게 바풍 바이슈 닝풍 김주전 지망아 주바베 룬캄소야 앙타고샤 정주치야 조마 천지에 마시 진풍의 시에 시 장모더비아디 몽뇨카 주인의 뜻톱치오시 이내 나라주 수구디 삼루망 스탄다 탈롱 아주 장모 덥차소나 조디 류캄디 탄가 샹시
2: 미티유 마미 삼절 미티유
1: 세닝 아포라 님도 시가 장모 덥바 주이 장모 망고 망고 덥비 보라게 거 차수는 게 모티 덥지 시창 장매 캠비치
0: 보게 상기스타가 되지 양약하도 괴다
4: 是嘞，我你也把不到阿妈，他都可对不到啥的有嘞。可是我你给还好比呢，我你看得清嘛吧？你要控制些嘛是，听我这重庆一起的，通气些不行多，他的经济起居下界，来个买票不吧？马赛啥干的，今晚看这场面，先是退也买吧。控制些比呢，台湾什么这些人？放，看他让你吃的越不少，俺老对不少。
3: 竹篮子不要米，竹年有啥子？
5: 我们要实现越采越多，越采越好，青山常在，永续利用。
6: 我们就是要把这颗绿色的种子种在每一个人的心里。

0: 킹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르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 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그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치비 세콜라라 준비 워자르 임바라치
1: 点过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
0: 我给红兵讲着他得给苹果说说到他别说容就给开过了我不可以点过去过是今天啊康贝南为说罗贵刚过了就把他罗手就点过去过啊美孙这些都是他先去接送让什么啊西伯他美孙这些他有些全怎么就不说西就点过去过出今天啊免得下对西就点过去过对连年袭人没撇就西伯他擦了家不说美军给年给人心点别来个西就点过去过

0: 가르쳐봐. 리미티브 메롱 오리니다 모르게세 신이기 제우리세.
1: 테린 공다 다도 단수. 선이 릴제가 좋으시기.
2: 전 좀 못 같이 세고 싶지.
0: 남사진에 법지. 저부터 길 세가 줘. 선성 암니. 너 소주가 질치니. 모르듭세 신제니 좀 배시고. 남사가 고 좋지.
3: 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桑
0: 소배 부주르다. 게시딘제 셴예 요르베.
3: 내가 키란스티게 레그메바 켄스 가르시고요. 아, 디나그레 댕기신 교수상 키란조 주도 치마리.
0: 장가 바부스 보데유나. 그러 짭짭 슈사요리.
3: 니겐 워 키란조 셴. 드리 가르시니 워다 야치메 무디시 레시.
0: 수제 누도. 잡쇼. 수제 누도.
3: 예제 누바.
0: 예소 뭐요? 예소 요제.
3: 그치다.
0: 그래 신규 신예 이너. 예는 안 쓰여다.
3: 겐 워 파시다 셴.
0: 마쇼.
3: 계속 구시. 얘 나가서 뜨기 마시고.
4: 줘.
0: 네, 줘. 줘.
3: 계란도 준 당이나 나가 참도 지주다.
0: 자, 마법쇼. 마법쇼.

0: Pola, Pola. Di kiran zui moru dong bu suwa jebe xing shibe.
1: Si.
0: Kion dong ka zi jeba?
1: Sumshi jebi.
0: Sumshi jebi. Kion zui xing di zi jebi na ma gip chik mi duge.
1: Ma gip chik mi du. La ma gip ni ma gip chiki.
0: Zuhu de.
2: Kar jie su.
0: Ran di ka jie ya.
2: 신바슈위
0: 신야오 등제 신바슈자
2: 신바 면접 가는 소는 연보 용기
3: 랑게 신바슈위는 신도 숨어 뒤에 토르베 신바 대응을 시라래 말이 뒤 초라 담란디
2: 처음에 신바슈우도
3: 아자 화시 도스 뒤 보풍 게 셰프 타르샤 만주 치루시 단도 저 뒤다 콜로 멤브란르샤 토도 도스시다 나루 동주란디
0: 저 라마
1: 喂, 화치, 전화유배.
0: 保峰你家可知道?
1: 可知道유배, 你现在是哪里的街? 明年康北托了地, 卡给谁不多?
4: 保峰的农村可得要的, 我在哪里去了,你路径在下个主持语, 谁哪里去了主持语?
0: 听说你俩这么大, 这话在哪里去了主持语, 我在送的给地, 大家是个用笔, 你哪里去了, 我是你上去自语, 没人懂不说的, 可用的多久那边那句,城市随便呢, 等我给卡车里, 哪个卡车里大概现在, 大略说还没多, 俺做下车掌柜哪个去过, 送给表学前下, 爹,听做用给说话给, 他不得送给表学前下里,
1: 俺做两下当然有嘛事, 上去哪里说呢, 我这了,念三学姐, 你从我有些呢, 兴趣下的那么啥, 参不下该给当说了不得,
4: 局长了,
5: 呀,然对的, 对的, 花心给俺从我回家给念书的这一节, 从头俺对上去,
4: 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匹配啊莫让俺这直接说过不
5: 你也没办法给军事骗门的。哼，杨啊，现在没有当局的，没有当局的，来这边的伢们用马的，上个张总部了，毛宝峰没有当一个一级，直接急死了，熊来看了三小球子也罢，厂长打书记看了连这些，屯在镇都给那个女婿从头意思了，三小从头到了，你也毛宝峰别送了这些，屯国送给我请伢意思也定做，伢也好小意，屯外头屯在镇过了，我去我去。
6: 来哈里哟！卡车说，今天休息日，伯父，哪里去送餐桌去？让恁有当呗，一起蹲下。
7: 嗨，恁有当当不哩？怕老姐，你是绝对，来哈里有呢，俺俩联系哦。勇啊！
8: 我打算去了你们开些照顾员，光顾学你们了呗。
9: 用过谁？我对照顾员没打，我对养护员没，让给他去。
8: 用啊。
9: 同大弟，去年他接着，明年来他。你还可以。因为八分。啊。我让孙伯，那面分多少打？
8: 打这一次，同大弟过去也没事，同我广大年长的了解，我让孙也好许多。
9: 啊，同个呗。
8: 你去把钱拿，连那些东西啊的，他叫爸爸给我的，说不得说呀，大家就没的，给了你三十多块钱，注意的。
10: 那个阿妈。
11: 哦，爸爸。
8: 我在咱们里头，那个阿妈，他在给这多，店面多的，我你两三面干着。
11: 面干了，干起干着是。
8: 那是当啊。
11: 啥时间了？那是送过了，老远才干的起干。
8: 谁来给谁干了？用钱？哎呀，啥那下事情？你两三天内跑不用不行，啥？他能当大米多？
11: 能大米多，能大米多。
8: 我你能大米多贵？ 生意呢，俺现在先去管去。天贵云呢，俺是一个星期头，让拿下那边呢，你大多钱都没事。当地给允许咱，让拿下那边去过，你让咱老远过去。
11: 顶这钱呢，真不是。
8: 让龙马去的，是那个检查另一个面试的呢，连不穷东西，包分给来接不请面试的呢，连接没钱东西。
1: 다리 방풍기 쇼비 노주디 쇼린 도승비
6: 다 있는 거 안서 흘려 제제 아시
7: 렘바디 방풍 수소 요시
6: 저랑 오네 주기를 뺏으시야 동이 아우시 주도와
7: 방풍기 좀더 요마비 동이 멤버치 양사 신비니 나와마다 마 중간 지지
6: 샹로 서전에 구지 가르치지도
7: 가다 녀치 면 다게 지수 이내 전수왕게 신내 심주 서질 때는사
6: 톤토 딥소 진야르도 거야 가르 가르다 그래 더보다 세생 몸다 미르베 미든 거네 국부를 하르샤 나는 거네 심제 십질랑게
7: 이내 전수왕게 아시야라 폐신치가 인시 조리스기 녀체나 신체 지모 승비
6: 이미 장세가
7: 너무 당내 매봐
6: 다 전에 보게 너무 싸합지 지지 없이
7: 녀대는
6: 신전 사디 사실 가시야 매래 민주 제사 해균 요마시 와에서 숨대게 매디 녀라시오 미세야디 가르치도 쓴 거지.

진이 사쿠 네포 러브유 진이 사쿠니 미탐제탕 파니부유 사동루튠 류종위참 장아라토난 로튠맨주 지니서쿠르 문진양타제디 대당당 마오바 송종창

0: 디니니도니슈르
1: 江科夫沉寂家了去把先别踏碎罗马人给苍面森寨的西内塞土去别呢苍面人归啊学霸天呢铁杆巴的电梯许没得读下的这只读不起来要的我从我写借老舅子住过去忙作了呀读不起他的过的行来切不要要马里
2: 卡里呢过先不用的双过通过马里江科夫写不是呗
1: 是天作快冬夜的这写不是呗大家呢色心地走得没背不是呗
2: 是，都是打卡牌票是。
3: 天子可是打西域呗？西我去，每天这卡牌可比我们岁星些，起来转牛骨米多，给谁起来起呢？迎接弱不过是。
2: 啊嘞，他是对天子可天真西域不是？英国去。这正跟你都打的别当的，沉重给平常做准些，那么人家公干啥？这个的沉重军事给的建议。江克夫是个没得营业，没肯这日子呢，没上面可以搞苦的，西南的这些营业。
0: 用在卡里呢？安全年度被对于老旧机、军队车、金属企业等这营业区，关键捏巴拉机卡里啥玩意呢？绝对的垃圾，他把都没了旧东西就走了。因为他从汽车车站前的呀，六十人行卡里等于呢，俺就那就得中间呢，学个。年度过了，大东北菜主任，四川新津水泥厂业绩的局，安全区沿拉就了年数去交了。
1: 年初交了个别年终若干给老板把罗源强拆度年终拉上交了，对于大家呀，缺点贴过了，可别依赖，很天然月。我那也心都要让着，男子旁边的男子拉上的呢，一个一个培养下，但这些培养的，说是刚被拆拆下，拆拆呢，可不过去，忙做个南部多培养下，忙做了所及不雅的，人手去个用下。
0: 听那面记得久了，年少学习。这边点给平面点的个别的男子朋友们，邓某云十万提金币，提个不落，写不出写主意。个别的双股行政都出用完，可没留点了，满级一看难度。年到吧，那天就个，可没拉钱不得不如去了通。该在这边，年到边，邓某云了，男子几天的跑步人赢不行，八百名了，江客户十万趟，落写不出想个赢不趟，平民了，江学成四个月半落九个人。
1: 男子跑干的江七个没有过过大街，安居区莲花窗子西边，隔壁店里也吃一下。天天这样吃不着，但是为了男子跑干，搞到第三下，菜端呢，煮给突然把的，俺男子跑干提送去，我开始是听着了不下。
0: 邓某云十万的干了月半，平民是眼睛，年糕的香肠扛卡了，从几个月。
1: 我们干了个名了，江某勇是个月经，可么当创下牌的平民营地，可么了创了错了几个月。可有的嘞，从九月零月没场面，几个几个几，邓某勇了用不起么穷了的，大家过了提交账还是要的，这是个月。把这对平民的俺们忙不起来要是，用到了期间呢，就账还是要的是了不下。提过的三把将七个没，你整体钱给三木的扣了下，整体钱钱俺们的超过三下。
0: 用用超重突起，年冬过了到东北菜端呢，江口部从下我这七八的卡样呢，邓某云个个当年人力给请了吃。各地的国别邓某云一个罗，江某云呀，年度两万三百万军。第三组江口部，各地陈主席在内可能卡车输，第几卡说说了，恰就别。像俺七八七十七年前月，江口部部长年前呢，确确都松。
1: 年最低先别安全机年到别拆度没能进足钱的确定拉萨电话的车型，这里俺曾经给亏当年江长给婆婆人赠送七日钱，却不及余的余马塘从两来这边绕脚了，看着一个都加钱没了，吹些钱。余马区别各地的吹些了修改，没涨，你家还有。今年看着拍住的三把珍珠要钱要嘛是，你两个就那么多早的个干要是，要嘛就年长么老俺就洗过是啦。
0: 俺那天明给垃圾给特别些的，定期采购是，看着地沟里啊，地有点给吃。接着赠送几个，其中以两吨呀，七百多百。决定垃圾，垃圾们的产度，确定了有多，就让他。他搞了，看着了，那是朋友们，江某勇给彭博年别产度碰些的钱。这些看着，当然的江某勇给农民的些。
2: 총두 로십줄 하스리 김장지기 너무 빈지에 참마 동해기 자수에 남동샤 심도게 개마르샤
0: 딱지 전담 대립급 안주 니도베 장커부탄 장学成기 초중탄 매수교류 장바르 민네 토구 뉴제시규 타지 미리와로 콘조로 진단 유베 쿠미식니
2: 장커부라 보고 범무시도 급디디 로게에 연시샤 교든 시비 규림나라 커프디 베디 요시 범디 자외 차네 교소 규림 참무통 요시 티네 코페르베 규림나라 로게레 레메베 범디 베디님도 치요시
0: 로아가 체지 장커부 브루니 티네 초아즈 부르니 그전에 코바 초고 범한테라 하장 제부 요베 자외 차로 초 강도 치는 양 냠도 치기 요바 뉴제 테나 급디 주급장 냠도 치 요발레 장커부 로게레 레메베 범디 요네 샤메 바로 코바 카드사 치게
2: 미디 지조저와 딱지 체제 컵스다 데스크바 유미 제조다 치세 체브지 태명한 주 총세블 친제 라가닝보다 강부신로 아 저부다 아 서부라서 장매나 아 제가 친부지
0: 더 준비 체 냥아니 체딩을 신내 안주인도베 장커부 강도 금내 유규 서규디 담바디 금진 체슈니 신농 총조지더비 그디 지람 작교타 자지힌 두고리 기규식 인베 추십 카고여 진수 지규 퇴쇼르 메용치 수인이 총기 제드주기 조겐 구리기 대가라 회도기 그바당화타 민숨결학 좀 뒤주 제네 리더티 창마라 공학실 제바 마세 년도비 키티네 제디 추십 제바시 땡디니 유디 년도비 시준치외 추십 제디 니버디니 Mwishi Jankofu Pupu Minsum Ridi Dengla Kene Deyo Ba Ta Chue Yang Rido Yang Sala Cengzin Naksip Dukbe Tara Jede Jinsun Chiyu Tere Yang Jibu Matun Bar Laba Dongbar Lugyu Ke Yine Yang Gubti Yunjiba Namgi Jankofu Lo Sokba Tane Gurgui Te Na Yue Ba Yeji Chimbo Chung Talam Gorjum Chigab Jankofu Yi Chugu Pomondi Shane Cepzu Nga Chue Chin Pomondi Gajale Yunjiba Namgi Te Kongi Gorjum Teta Pamye Yongdo Ni Jankofu Ko Hajan Yuju Chewe Kade Jua Kaku Yue Ba Shin
2: 天目前进速起的安住起的堂朝前人多余马前没松家的这几组车特多人多被起内约着第一个安的进速起的三八江国福克彭木的班嘎得不及行动起不及定了呀这些得不着快彭木的安住各地的扩足行动的这里约时的安住行动的瓦了列时的行动的也个哈将都不多快彭木的也把
0: 快跑们的夜巴起起的我是得约不着没松个行动的这里约不着最喜欢这一天的女子把那么的细菌起为女性起的你们的银别各地的门西年到别起江科夫当这把可不对起些行动体这弄都不满色东部铁的过年节原讲各地的这把朋友们打银别这铁怎么弄不满穷对呢年到别起年这把康度约把那铁不满银别日的女子恰就铁浪弄不满 장커부 이 범위 주발 신나 뉴제 지급 콘도다 년도바 타니사라 탱만 림뉴유 텐시 콘도고와 충원식이 난 추진 자다기급수 장커부 주군이 티네 증부 난청 대지 빼매로매 와도 금네 대바인 시세
2: 장커부다 쿠포니 추딩리아 팀제 대바자 아 칼라 뉴무지 케제 디네 우다 디네 쿠포무디 락베 추강리 야자 아 과충원의 추든 빼매로무지게 범디 과급샤
0: 俺最没参加住的早年没人长杨现在了参加清晰这就是个江科夫的结巴这点了过几年的因为呀三十几个人了有人早晚的对个没办法人现年三年几个月卡公个朝龙南给这就什么东西多个江科夫以日向么朋友们家的堂压着过年四个月老丁就因为江科华 江科夫进步引进困难把老酒席落解于中国的哈江根本约别江科夫乔瓦康切不长吗进步通牛约了江科夫是个进步引别可不来军个切瓦面
1: 那么就来没得新的起的呗新的哈拉们起码的
2: 这当古马节不天天没了可不离节不切曹瓦缺德起过去
1: 好嘞

0: རེ ཁབལི རྒྱབ ཐོན ཁབལི རྒྱབ རྒྱབ མ ཐོན ཐབས ཡོད ཚད དང ཅེ རབ ཆིག རེ
1: ཅང ཁ ཧ ཡི ཅང བ ཅང ཁ བུ ནི ཁོན ཚོ ཆུ གུ ཚོ ནེ ཆུང ཤུ ཡིན པེ ཁ ར བུ ཡིན པེ ཆུང དུ ནེ ཕམ ཉི ཀི ཧ ཅང ཆང བ ཆེ བ ཤི ཕམེ ཅི ལ དང ཚ བེ ཅང ཁ བུ ཅི བེ ཐུ ནེ ཚོ བེ ཧ ཅང ཚ ལ ཨོ ཇུ ཚ བེ སུ ཅི གི ཁ ལ ཉི གི མེ ལོ ཇུ རང གི ཅང ཁ བུ མང ཇུ གི ཁྲན ཇུ དེ གར ཚོ བ ཤི ལ དེ གར ལོ ཤེ ཅུ ཉུ ཡུ Meze nyongwa ti jang ke fu jizuo ding hajan yu yu che la kanla ti duen ki gaji xue kaipor kyuwa re jie se.
2: Mi di gaji xie kaip shira yu sari. Mi kan zhe jik duen le ne ane ti dan duen be gaji yin le xie tugu yu bcha. Nam yu chunga na lo lo polun xia jie jala len bada. Sen jia tang ane cho we yu che changbo lo cha changbo du. Polun xia jie ane len gyan chi yu sari.
1: Te jie su jang ke fu san ta che ne kem zang sunga shi. 이나양 코바 녜레 민기베 닌다르레신 레라보르 용보 참모 용덥 삼모동기규 논되치야 준다메베 장크부 용보 총중라 되바메겐라 참모니 소미도 데나 김장기 조르괴 치신의 지도도 교로 조아디르 코베 산데 쇠모도베 거브리 코바라 칸라치기규 왠장 칸라치림신 장크부 산다니도 동기규
0: 크나로다 아지시다 니양치그리 미니디다바 자통부능시치그리마도 양은 인지 큰의 여마시 소스 아직 인삼삼시다 가바치 그래 빙자다 니니니 모스코 제마리 간다 참아드리리
1: 동엔디르 마수베 왕기 니돈 듄르로 되라 장커부 예상다 김년튼 대제수 구주 투주 마추 시가 하장 초동 젠기 장커부 나르신 총존나 장드 함시 버시지 카지기스나 장커뷰 은제 결장 주슈치겐 표미기 지대 당내 대다라 뇌지기도 세르웨 테나 표미지구로 칠어 퇴미뷰베 소남치게 메버교로
0: 어더 신뢰치가스다 조퓨그마지 미디 독자시라요리 포모레 전임치장지 신뢰치년기 표미 인베수고 수이네 디 토나치그리 취파절 유네다그리 간다 신뢰치년기 표미 통베수고 전임치장지
1: 장커화 중류 멍미치뉴 유베 시그크르크도이 정부 랭에 나조 체디 팀레 개외 고르코에 코베 정보로 남노도 시 체디 주군이 소싱 조아 미주도 팀의 계급에 랍자키 섬유레 대바라 진부 심상기 랍자테레 장크후 콩도 침보사
0: 미디 체키제 나주가 용기 나슝 남강 표치비 디네 예럽지게 통제 딱다 대면도 삼니 아 추용제 코카스 베디 베무시다 주제 쇼텐수
2: 아 기랑시에도 쇼텐브지
0: 제제
1: 余咱们西了年冬古老新兵老爹的江科夫坑瑞了提过几笔南都没丢的车位娘说切割被丢了破一那样各爹的江科夫拉过了着送东外女美各爹的江科夫等我云了女月被过了快点穿位真的起居三年过了也会有人是你所有人没咱们没的独家媳妇就都是给两个卡的车呢却算大几不让人然说是两年前呢不过你们都吃你可怕有人
2: 决定马拉空江雪城广州了立马塔银别说他是个男永不说心愿铁杆里面你现在马上我了把江科夫卡巴里面拆到老鼠吞噬吹度起个月色普地巴别普地亚安尼两个的前面的永不全部有人是开朗下永不啥不大个安尼南给康不宁不说去给不得天天普亚那么冷没人愿意说是不是小江他安尼我妈婆们听你巴别卡里亚年不是他约不着动啊
1: 巴别恩尼卡里切都勒姆尼库尼给他个起个不着江科夫恩恩归我老朱古银别江雪城爱罗了去路他的米吉给所抓起米吉勒美军当托马的前呢江科夫以邓某云真的前呢恩天他抓过一年因为呀真的前几可别邓某云了恩天怎么早晚的没不新的心绝对了个缺呀江科夫不江雪城了邓某云送的就不他人尼恩干哪恩连不清
3: 他是邓某云给我刚请归呢国是松东来买不行特别江科夫生育来点把了邓某云送个江雪城你说的各地的邓某云了出去苦个托绝对了别急了安居你都被细菌气味进送接得挺忙不别不是因为江长给破布你进送来越多不清楚没些安居你都被破布你进送去被家具切起参照早晚的请用没多那提及了破布你进送
4: 肯定是钱呢，断定这买的钱难了，没头这有个决断了，他拿收银。好呀，什么林姐，大家能听到的钱，学咱们大家收银。林姐呢，这位忙为青路学习团队员呢，处理针对的青路军事局接，听到拿了收银。林姐，收点家务。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p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dun Tobe, Dusi, Chedin, Tor, Dungu, Juning Zhu Ches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tunk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ergi, Tungu Tatambe, Duzi Legbe, Pegi Lambu Tor, Guyula, 피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지기 두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능 개비 윤정 사비 지도 点비 뷰기 주진 订阅帖 겐강 기멍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능 개미 계급이 Gengam Shebe Toga Sotun Chejuro Shunun Gengyu Pyeongjong Sarbe Tansam Dopten Ta Tersing Sarden Ki Ji Chi Ruyang Zhuyue Ti Chou Yong Ni Tansam Dinling Ta Tansam Sarden Tansam Tar Ge Ji Ki Nuga Che Che Dan Li Ye Ge Bi Ta Den Ta Dar Meng Zhu Ki Lak Lin Be Dun Gu Zhu Dui Hu Da Che Yu Be Be Tu Re Saba Du Yang Gu Ren Bu Saba Ra Shu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두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에 대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레더 후다 제규이

0: 남도 미봉 야준 체제비 신조비 제뉴종 달 진진이부타 정통용 기상탄 총대 조숨리 용비 신조망초 준주 튼숨 정달 나슈이부시 정달 티니 유티게 신조망초기 군된 튕기타 초외 조규구 콜싱리 추구 콜류 칼로와타 박바냠스 롭체니 꾸리체디 제뉴르 데네 총시 타게 주규 튕긴 주이부시
1: 스몰링게 팅디 편종 선교냠자 년주시사
2: Lingjian le tele mao ye sengjuru kian de na chuo ji tin di ki app le sirona
1: sanggong jie yong
2: sanggong jie yong

스마링게 신난다 학배 캡쇼다 제제 간지 담즈디다 소용을해 추리식시 제제 문에 제비십지 돌을 윤정디 다 지우디 마샤샤 미스 지우 제제 지게 톤에 人工活死修骨도了 밤즈디 이에는 지게 톤에 루웨스

어, 딱 다대 괜히 유스시도. 괜히 유세 감디 내래 지닝랴. 어, 사지 가사 갈돌. 주자 괜히 유베 마세 괜히 이게 리기야 될래 괜찮 프리샬. 괜히 루야 감디 있는 거나 시게 전에 라지 향 주고 그래. 괜히 리기야

0: 스마링게 샴기 퇴즈난 콘키 버시 탄자와 유베 지게 민치 칼 럽저스난도
1: 미리 튠지 민족 단계
2: 미리 튠지 민족 단계
1: 튠지 단계
2: 튠지 단계
1: 지링 공원
2: 지링 공원
1: 채촌 菜市场
2: 채촌 菜市场
1: 초세 海鲜
2: 초세 海鲜
1: 롱미메도 菊花
2: 롱미미도 菊花
1: 준신 油松
2: 준신 油松
1: 녜소세 국야 休息椅
2: 녜소세 국야 休息椅
1: 갸장 垂柳
2: 갸장 垂柳
1: 미스 버추 人工瀑布
2: 미스버추 人工瀑布
0: 스마링게 드링키 레센낭 치치치베낭 툰 상물로 표시비히 가난소 지메레센낭 양갸셰요

0: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세나마타 주리 조치 我在他 心多 我们他 心里忙杂 下他 光啊 忙马车吧 出去 又不用 难回 사두 서동 척진러 지송키 능민 디탄러 송겹치
1: 진드 개베 로구 채운 디니 요다랑 원시 앙원 칸이 지도 제바시 탁수자

중국이 중국 면제 국공 이면은 명아라 면제 지신 취직한 예동 하여 대단히 정중 감치면 나오게 라다자 마세 중화 시리기 노부 시간 예배 다 봐라 롱우 동장하 조그 유시 태야 사드 경외 통공의 송접타 서베 규제 자료로 군대 동치 리장의 종로 면제 대표 차세 퇴내 대시 조교로 폐기 휴진 당외 면제 자차 링티 초용내 준스바 티 총세 타르게라 규베 총화 강식 대신 나시 면제 리내 송접타 균진라 퇴닝 개첸 퇴유시 지주 대규기 장내 호조 참소 말을 체면나 윤주 리워타 하버컨 리파르토 Zemlintog chozhong ting sepshiu di, chozhong dakchong neyue. Chozhong dakchong ni taparatu, hale hangsan gube toane gecha chuyue. Chozhong te ji ringze la, jili jubdun zam sen xing, dakchong chokdui ta, chokki, chokme je tumbu sumdu ye xing.

지드 텅부 로진 리우 춘진 급주 고고로 강 타동야 쇼르차르메 너지 총은이 나주 이샘젠 총시 퇴부시시 대 쇼봉아버니 파르종 소르종 코나 제징 참조 떼내미지 대야 니외 인수 파조바탄 떼니 나제야 초지 퇴도친 Dekara, sabo mi sumdong la sembe, ritu lukup juanlin ta, lukup ta lo jen jena chue tu, tongwar guanbe ritu dabja ki sungyen ya qir nguan wong. Serimu bomara kashi lupurdu tuyamba ta. Serimu bomara ni yidu wang shue ki chade gyabati riti. Te ludo ki chabu marbo ta ni, 괴진신토 작당신도치 신티 쳬뷰토 쳬비 갸고고르 티남니 모디 도부 겜바 치시 처르도 학바라 덴 세르모 보마라 촌니 토즈인 쳬웨 치료도 세초바라 조디 퀴직도 유징부 되바 신도 용신 김잔티 차비초비 권니 나셉 최토 통주메바라 교로

0: 차세로 참여의 도전 대주 기회 드림 15 지차라 전국 영수 담배 신공 뒤로 주시해 듄탱 지메 시베 멜로그리 제낭 모튜니 이오 중크 뉴주 제바 젠부 슈주인
1: 切当人别吕就囊囊别当囊偏不切
2: 这个我们在我们云南边缘熊就云中去见你们我总觉得你自己的
3: 苏布尔中大那亚的呢他讲给解释不起的他把多人一个苏布尔内住的呢中大那亚的呢第二件呢解释不起他的
4: Luton Timber, Sajuni, Getanki, Gelling. Aram to do, Gundane, and Zed, a form, Jolum, the Anna, Tata, Tumb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Tia,
5: Semba jibu chana jawa kare chebe ne lipchu yungi.
6: Saye na da, tungye na da, doye na da, tse rambu che de ka che che jure cha.
1: Dewa ma du, gewo su yang ne. Tangbu chung na, ke le pa ba ji.

0: 我倒是觉得
1: 杨永姐俺我们不免的
0: 找我两个去
1: 你约定啥地里毛子对那边
0: 走路去是大姐注意的
1: 可怕中啊
0: 才来前不是三个注意先不到年半半个三日
1: 死死去了
2: 난 수비기에 다시는 제 야리 겪어버렸어
3: 레 가르도 다스미야 겪어 기제 다니 펜수에 다른 구제대 슈딩지일러 미스터 토르그리 나조다 상하 슈미싱유제 증부리 미덴조네 갑조 양결제대기 락부제도 가게 제임도 나조미 숨조다 고조미 개주어시 도조마도 나조네 비로제비
2: 오네 마시 계속 매겨 봐빈 기대 저시
3: 사람들 마시 미수지 이네 자당간리야 더 숨지 잡이나 내 주사 좀 해봐지 저 차다 줄이
2: 나 그뒤 자당시 뭐 줘야 자줘이나
3: 어제 小战 랑가 제가 연봐
4: 니아치리야 유린구 니아제 대비 어구
3: 你问不对。
4: 阿哥，我那个媳妇对，你看你这，难说了也不成去。看最那包都有了一米，包全是他他人了的。
3: 他也不人家嘛的，北京兄弟先见了呗。
4: 嗯，北京兄弟先见一步的，
3: 帮不了呗。
4: 谁？帮不谁？
3: 毕竟个兄弟先遇见难说了，吃酒仗有的，你要藏猫我可把心个的。
2: 切啥子？没吃酒仗有的，藏猫我会关心个的呗啊。他这下嚣张，提了人家是逻辑，人家有，生意都到六成有的。二斗，
4: 生意生就这，六成多花出去吧。
2: 去多多贵啊？
5: 在你宋方面岳飞军事三队重新明天热度特教重任我那卡家的居民给了一员接了你们这一场那把在我主演时场那把在了宋王徐王人王这句的与这些话做了宋面明日这趟生命刚练了不愿把这些话场那把在张天给千万做明秀做了宋面吕秀耀把明托列不起的员地面总部主播马拉哈山迪拉，你们这铁不滚，日记这个。

0: 좋은다. 네 용법 막고 싸워. 나 고대야.
1: 고대야 아사가시. 내가 감사하자고.
2: 키라모 펑라이나.
3: 어 어. 켄즈가 제베.
2: 아주 년치리고 초가 언니가 레체네히.
3: 어. 초가 언니.
2: 지. 키랑 기차우여 아주 세가리스. 키랑 부겜버 태완 치지에 로숨치라스 구주드기미드시.
3: 예보 주변다 님도 친소 주변기 샤띠맴시 돈도 피게 레스는 아무 고용사 이내래 타파 고주 투교 민도
2: 뭐라 키랑 푸게메 민 소시
3: 어 펑다 요사 타보도 罗松就哪个子亲不知道？
2: 莫拉，看咱叫哪子这么难啊？俺这两三的钱啊，卡特为妮妮吃真苦头几年子。看咱个陪你最大，给我给看上你最，俺做些这些做哪的？
3: 哦，可惜，俺不敢不送包点血呢。老二就我端的，老大就我谁？
1: 人家路不多，别让俺打见识个事呀。ngasne samtang sabi imshi
4: ha shanda ra bala ge tona ma sha chang chepsi choga ngo ni gi lezen dem ba mo la chang ang zo ko ren al pi ji kon tu gyu ni ji se yar ni me ba shan tu do kon chang hui sa che gre do ta gu su ngai
1: ye u sun bo de yu shu
4: ji qian de rang ge rang ge ogla chong yin de song du wei a ke se rang ogla chong bi na 让老百姓给你给这通过情嘛是，什么的？
1: 给你给吧，还来喝多些啊？你欧孙宝待遇呢？比昨天外话是，欧那老远呢？哼，莫拉你不是咱弄个是？
4: 嗯，上个天这现在俺老爹死，永安，现在让你来养这东西，可对对给你给来给不要是？
1: 地点去嘛的？你这个变多的是呢？俺一心没多。
2: 莫拉，既然听到孙爷喝的呢？
3: 大友，你不让桌子落下的，大友，桌子落下的，大友，你不。让阿们啊，落叶就来说，他愿意我带土民族。

0: 겜 갈게야도.
1: 조심하. 라게 되다.
0: 군이 이제 첩사라. 칼라마세군이 알아동지에.
1: 미소나 소네 여자. 다시 알아동야진조 나와등 마시.
0: 지.
1: 让给红军民营这帖了，甚至是啥西瓜，到落地送呀。
0: 嗯嗯。

0: Sibonglingge, lupu tena, sembuki na, lupu te. Nabalingge suyo tanda si shimba dini, pyo rangyo jo chwe tena tetaan oyun lenga ta, pyoncho lungching nyanchi lego ni nyamdo nyerbe, tetaan lo suyo chiri le zen, tetaan pyoncho shepte zi. Nga li zang su yunga bian zi ye, lingge su debi baga su shu. Toche na, chikyab shu Xi Jinping ki mang yong ki tetaan mena, cho yong ne jongzi yong mi si shi ta, rangyi ki tetaan ni susu rangyi ya ra lupu si reje su mna si, nga suyo susu rangyi ki, Lusim de Danda, Susu Yen Yuki Nami Punjiki de Danda, Tanashi, Mang Yongi de Danda, Tonam Mangsam Nan, de Dan Dambata, Digi Dambe, Kimshi Junguru, Mudu Bezanangu. Didn't answer Hasa Tongi, Tim Guanchu, Nizhi Wengo, Chunzin Dinegi, Bumshu member, Gansi Wanga de Dishuile, Seju Lam Dungola, Gantishu Yen, Samekasunaro.
1: Tsirin Wang Langi, Neto Suri Shirambata, Tenga Yongi, Juri member Kachuba Shimbai. 공탄다 孔朗阿吉索
0: 삼매가스나로 다도나 페세 투숨다 저 요숨으로 봐. 디디디 남규는 아주 세주기 도야 도나 나제다 소소된 얘기 때 단야 손접 나야디 계속 붙이라지. 다 녀자 가오에 붙이라. 공심기 다시 세션 참박하다. 공심기 우진에다 아직 종매 때 단계다. 세주 때 단도 야다 제 체류 통진 다 다가는 시 아주 뒤나지. 다 녀자 별 사잡다 별 안전 좀 내지문 거 춘지 때네 차샵이나 사두 종매 지 사지 척도에 생기겠다. 탭지도 나도와 탭디나 로다 조 가르서나 아지 넘규네 가라주 사동기 티아야 도나 그 지고 매기 균시
2: 사디오 중 메시지 초등이 중규 중 메시지 초등 지문에도 니수성이도 발마 자동도 체내 수주지 비슘로 시송데 사디오 중 메시지 제주다 수주니 중문이 담도 전에 비준 제배 사디오 중 메시지 초등기 배대식시 니외로 세례 사디오 중에 소비 추제 토르치마다 뒤네 중에 소화 계단다 사동기 초자라 균도 응세도 부충유라 사제 뷰제 토르치마마세 종례 초주 내주다 소시 산호야 문세 대비 제리수 칭이바니 군기 통제수 교류비 종제 시시 원장 규준 사대 종례 사제 초자 옵세다 신제 민다와 사제 바타 사사주 망자가 제니 내대 응아신 유비 겐기 사대 종례 소주 민다와다 소주 망자비 코픈 이제기 능수양 체단 체시유 대다라 사제 군식이 교진의 종배 종례기 콜부 지도 친데 사대 종례 대단라 내가 친구 제 대대 사대 종례 대단기 그거보다 전혀 초와 상대 돈용 사제 남바타 라린 수집 자지 회장교 전 내린 형과 춘진 대내기 초든 종지 내전 소중 중에 안유게 대십 천에 정식하라 따제다 제유 천대 예산이 돌아와 대신 초주지 보단 제외 빼대 사대 수리다 류탐식 봐 믹스에 미소기 초주지 봐 소 따로 제바 마세 세윤회라 따제 전에 민당회 정식하 커서 제바다 대대 중규 수주 직종 탄소다 중국 내정연구 춘진 대내지 제휴 참박하기 락제기 대표다 이지 체류라 태풍 민자비 칠레 개배 돈의 팀마 제배 대다수 사두 중민 사제 초등지 사두 구조라 참배 세주 남등기 비디비 리조중화시 소비 토강이 장제기 토강 치수디기 현존이 소비 토강기 주제 소우디 인백원의 사두 중민 사제 초등 비디비 규직도 대비 니기 빤막 제배도 받기 사대 종례 수주이다 대단 체력에서 동안 균인 대연비 자샷 뒤 南水地当品种的在内讲，别的平南短边，沙街南边卡，空心的做平塘，日挖起进，地铁七里前往电力区的，地面可地面过呢，沙头中面沙街地当短线的，浪石卡，许多都三点区呢，孟勇、吕立新地当小勇呢，地当品种短边恰恰最受用，人本受用也。
0: 大家能想到，它是中间是城关区，按沙街经过村镇地内打，跟这里往了可能是恰恰的呢，中国当的中面。社区给他南端是吧？给他，别的不听这些就那样是。但别的就是俺们是稍微区给他社区给南端些些，俺们就铁蛋短些。卡拉萨呀，一年的冬节冬夜一年的，俺就南端了，实在南边呢，白也不用啥子什么多是吧？给他，但他们给他跟着学习了。俺呢，他说的社区南端是你给他别的不听这些，做朋友的也就那样就过吧，过路是吧？给他，能过两个就社区通用是你学是吧？给他，第二就跟这些跟这些过给他。
3: 都是的，唐不定安做的，厕所是你的，卡尔都是那石洞点过了。
0: 我是吧？
3: 但陆军给石洞点给进的卡尔都是那个做电厂用的，养那卡尔都是那采龙用的，就是给他忙些的那些。但俺做多些业务事业的进的，不管是啥时候呢，也采龙业务就用的，就当他们管的车厢呢，但俺做唐他们唐们用的，但监管管的车厢呢，车辆不用的，他现在没有的起来。
0: 但到别的地那落团山级多，团山级那落地松多啊，可是社区南端的菜市街是人多了，菜市街的也搞了个这个呢。
3: 都是的，菜市场不的几十里的做，那么十一档路段准备得比较齐。
0: 对菜市场不齐。
3: 是，菜市街不的搞的都是那几个十块。几十一档，那估计就第二年多年不齐，你得当给你绿皮机子。用我切给的，顺不得卡的嘞是呢，但我这一档，俺做新这一档，伢那卡的都是呢，我嘛，提前给卡的都是呢，训练主任来说吧，忙怎么说耶？对的，西北的卡的都是呢，但俺做伢些吃些，
0: 说，
3: 这里的做，但是全部完整说耶，过的，第二卡的都是呢，俺把的，即俺做沙茶、菜肴了、茶档、弄扛牛牛说耶档，俺的俺这档抢到了呀，存进去。第二，主播的卡的都是呢，去年准备给十栋企业单，安尼卡的都是呢，出完整度耶。第三个卡的都是呢，即准备的卡的都是呢，多接熟悉也不当，即当些吧。第四，按住卡的都是呢，多接给等等按住通知点交的就讲了呀，即学长是呢，面都可以讲了呀，即体育啦，啊，这个得大些吧。
0: 啊，
3: 那第八的卡的都是呢，安尼按住级别给。Turma peche tanya tanya na kare dosina kala tesu gopsha jepche saye tanya ni sirik chola ma tongye dosi che mandu ka jie jiran suye te
0: di na lo le tanda genlaga ceshi tangbu di di sumu rba siri naga mangbu da rba
3: kachi
0: lukta tunbi guna debcho che tang kati wunen kaya chumbo re samgito kanyi sa tingzang tang nga zonsu saya mangbu rba naga mangbu yindu penche su desi nanda di nga zoye tanda naga bahasa gurba da chik chengshi di nga le di tanda di dire nima chi ye Kalaga jik saya ceshi di rei, di na lola jiru nye do nishu zengi rei zhunggu zhungme sechoo tonyum ki pangshin rei duwa la. Ta bersha miji gwende chacha nimi ji kala sa du kare sa na kala mangshu di shangmo gu di nia yaya rei ba kila. Zhuji ki jik di mangbu sa gu ba. Di nia yaya nyurtan rei ba. Di uo le kare sa na an jik ngob zhegi jik sa gu ba. An di nia sheri rei ba. Sheri rei. Di nia ane gachu oma da jik anasu oma da duye jik di jikari yuyo jio rei ba. An di nyungshu di kaan di da tsi da nung da di yir wala. Da pe di naan tanda sunya ki kena di tanda karso re seji namaan da lukdungi tepchor sinye di kandri si lam di na yuna.
3: Du se re, chitaan cheba na nganzo seri kandri chi yinba yinba na li di na

0: 그 타 초지 디즈 그 가르도스나 초지 이나레 야나 가르도스나 밀어 거에 그 접제 디즈 마시체는 나가 망보 요래 이나레 가르도스나 세리 찍기 간조야 차장 겔렌투 그라스나 디 투그 말에 디인 주자네 가르도스는 간조 세리데 인지 미치기 나가 좀 붙고 거래 디인 주 디나로니 가르도스는 당부대 가르도스나 당간조 쥐 시그라다 쥐 쥐지스 간조기 디나로 쥐지스 교셔 쥐지스 되자네 지금 간조 미수볼이야 인지 미지 거에게 초지 변해자잖아 간조 딱과 거에
1: 초지 가에서
0: 봐 제 티커스에 소르든다 야나 가르도스나 지 시작지 대신기 가르도스는 맞자 당간주 체력이 전에 디스구라 가르세 텐조르기 제제 스구라 텐주기 제조르 맞제스 그래 대신기 아니 초지다 데르줄라 속바다 링아 구거레 다 링아 되게 데 가르도스나 서리 마음부지기 나로리아 요리 딘디 자는 간주 초지 디주기 줍자 때제 아니 서리 디지단 제분에 이왕알 예요 타긴 게라기 보기 제시 잡혀 되게들이 당보대 가르도스 나는 간조 디레 디나로리아 지 둘이 둘이 다 쇼고 그리 디나로랑 간조 지 간조 남규기 내다 초다 지 제다 대신기 땅 간조 디나로라 세뇨스 줄샤요 가르도스 나 간조 센제 파 피비 기타 제메 제메라 베네체자는 간조 야든바 간조 베레기 딱도 사이게 디 제메 나고디 디즈 서티즈야 주리기 콘돌라 추 루시아그레
1: 아
0: 다 디즈기 초주 조데 가르도스나 아니 직 디즈 나로 친나만 보여 친나 니네 가르도스나 디즈 나로라 간조야 고에기 텐주기 제조르기 뭐지
1: 아
0: 디싱기 가르도스나 초지 직 직 카바시에 서티다 야나 초지 직 카바시에 서티즈 안디나로라 마음부터 요리 니바데
1: 초지젠 담 자가 젠디르베
0: 위생수
1: 위생수다 아
0: 위생수 아니 디네 가르도스는 간주 비기 지 니바데 가르레스나 아니 간주 업제다 싱제 그지
1: 아
0: 다 코주기 나로라 다 업제다 싱제다 망부 시다 요라 다 이네레 가르도스는 업제다 싱제기 크유기 때 지 간조야 고역이 지 가르도스는 초주 조어데 지니 가르도스나 쿠나로레 디만 보여레 양 가르스나
1: 초치나
0: 치나 만 보여레 학바르도 쿠나로레 초치 만 보여레 디싱기 가르도스나 쿠나로레 야
1: 남자가 소에서 위생소세도 저
0: 봐라 제제 디싱기 자게라 주 수스 제제지 가르도스 제 주고 화슈 디조 가르도 제규르기 지 접착하시요 레 디주 아닌 간조 양 제정은 거다 지엘이야 펜버 연조
1: 디싱기 주도 소나
0: 디싱기 주도 소요레 데니 가르도스네 세리 리치 가르도스는 간조 세리 타긴 글라소소라 지 간조 세리 갑장스기 말 대야 가르스는 속자 란싱기 세리 디나로라 세리 추요레 공아 추요레 디싱기 워미리 거주 디조 추요레

0: ngarcha dan jik tsa dan dike di. Dini tanda gila di nalo la, mashi siri susu ki tsuchu dhubcha dan tisu tak dhagi maari.
1: Mojbala.
0: Ta nganzu namgu kare du sina siri jik la ya, tsuchu cha zang zang gyo ki siri jik ran jo re. Di kare re sina, dawa tru manja ki buku chunchu la deye ki ame oma jo ra.
1: Mojbala.
0: Wada di nalo la thikin siye ki nganzu tigari ina re, shakzi ina re, yana kar dusne chotsi inare terkyu inare dege chajang yore di pha phi bi gi ani ngan jo phi gi na lo ta khashi gi asha ya bu yore sir khashi gong ya bu yore sir inale kar dusne chajang ji pa zaw ni je tu bu ma ha
2: hon nup sa gong gi jeng chong ni chuo le xin ju che bu lian wen bar dan na cuo bei sa de sa jie nan ban di ni suo zu li gu ma tang du li dong bu ji ji se ji ti xin qia lu jie ju zai tuo tang 我在唐新镇随便日三亚中贸易不提错别三对三节那么唐中年忘了这位月本扎住穷的是新住这部连文班单呢错别三对三节那么提尝试托不查过唐几次秋对你也破别你个样哈将请不行不唐错别三对三节空隙提旅行赶不查过旅行地唐提几次来给我九年新别你也破了我唐这我疼死不用去
0: 铁点，体育军图，陆军旗，三军顶骨，唐队南地，我在唐新这里，那个忙不点过来，三人别规矩难呢，也当了偏不清不越不样，陈规难度。这你不得搞得多是呢？呃，这得不着钱的了呀。
1: 哦。
0: 啊，但，南队党部的得不着干了不啦？得不着钱干了，今年搞得多是呢？按住，呃，把西部党员的进步，援助，西部进步是解决按住。
1: 诶，少不得，少不得。第，南队第一课嘛嘞，
0: 搞得都是呢，嗯，就按住两年给学习才买钱，本来才想那个做，独立大部分才想那第几个啦，可是，嗯，这当初学的，不，第八不干个有钱，你搞点水就多，我得十年钱不啦？
1: 两年钱。嗯，
0: 他第，按住考了时候的，新不就二的，伊那来搞得都是呢，第一拿了个钱，出去忙不起。
1: 유잡레
0: 아 배낭아서 옵제단테 주나로라 옹보 요아리 쩨구 요아리 야나 카르도스네 마모서틴다 요라 디파 피비 카르도스네 두리 나로다는 저 제마 마미서틴다 제마 쩨구라 야나 제레 나고 마모 자마데 요라 디주스 최신나미나죠 야 대표 지에들 개체물이 디파 피비 카르도스네 아니 먼저 가시 서리 찍 세븐 바날이야 지 찍 세븐 알레 카르도스네 고 양파죠 제부 잡이 Pena chayshana nganzu mashi dhuri re, inale karatosne nindare shi te kapchang seje matepche, toshib sagi yobso rtena, tzama sagi yobso, di
1: chibu,
0: jebu jebche so, di karatosne, nganzu da debjor kaani zo dige de reyla.
1: Lese gila da, tuanzen nyibu di tanda sagu tonyom da, ane, lupi chi se te tanyo wa se yadir bala.
0: Re re.
1: Da di kandir shi sagi nangila, zo shi da, chik metru kujyo jebya da, di sik metru
0: shi bala, lupi chi yadir so. 나주 지금 또 세제 아니 가르도스는 구조치에 맞게 아니 가르도스는 바바나신 제 잡으시라 차도 그래.
1: 그죠 봐라.
0: 대인도 전에 가르도스는 나주 니마치글 센조기 돕제 되게 돼. 니마치글이야 구조 잡제고 바 주버치고 그래. 가시 나주 세세 세제 대 지에 구조치에 맞게 보나 아니 나주 그 센조 되게 돼. 강가 뉘주 차제 아니 미수부 나로래야 치료 차도 그래. 아 딜레 가르도스는 지 대당원이 차시잖아. 같이 자고 차거나 너도 망부지어라. 뒤인도 전에 가르도스나 구조당 가르도스네 사회 군인이 인지미지
1: 연부식
0: 그래. 다 간주 뒤 나로는 직 가르도스네 간주 단다 르비기 지세 대당스 순나서 안
1: 그래.
0: 코야 직 가르도스네 간주 최시주어 대지간이야 코야 르비 지세 그 던자스 제지 그 인지기 딱답대 BMI 세들이
2: 吕布几次军队移民的女军三岁堂规矩年同样移民了日本月。什么三岁期间，吕布规矩几次马当次，女军他们男，女他们男，小次给那边童年送年前年，吕布几次次来给我们，也能加个几个月。提来到的，什么三岁女查班，吕布规矩几次忙查呢？吕布下小年，女军每当月年团。

0: 다 드린 뒤죽이 게임 배가서 리센션은 다시 하기 된게 슈덴 자고 도지치
1: 퇴근 세리조 주리 땡고부탕 모체탕 신도 쇼고리강 멍점서마세 가세탕 마세토뇽 십진 딥티르 토낭 제괴벌레 세리르 담가 미지비 쿰시 상부 자고 제괴
2: ngopze maansu sebe na genze de kare yorisi na ngopze nalo le ya tsina yorza ani kare dozi na choko gyaye de yaku shira yorisi.

0: 姐夫，我不听这点烂别。俺们那烂别，俺小妮几月空闲没？听我那爹爹哥了，中午人到老家找个有咱娘们的老家去拉水鱼。哈哈，俺们姐子，你是来看我们多，姐子让老来你给他娶姐，你顶起心些。有，俺拉个准备，明天年两个让出喜子去。
1: 아무나 지만 로디비 제뉴스 날에 참 니에 제초
0: 님도 제도 언니 님도 제도

0: 최장제 가상랑 중 루부동 안주 팀들이 되는가 레드군이 나는 오늘 통일을 지어줘 랑게 원심 신다 제비야
1: 뭐라 저거지야 나 원심 비다가 봐 역시 디어 뭐라 수수 생겼다
2: 오늘 좀 좋아
1: 하 관다 랑을 봐 겹지 지를 배유 어 뭐라 데 규무스 매사 랑게 예 접지 다도 망시한 거
0: 로티브지 랑 중 예중다 캐매 봐
2: 야줘
0: 지마 레 가르유네 나 제가 쇼스러
2: 진화 신다
0: 용아 바이바이
3: 进来，你这怎么给了呀？没给的，吃了的，我要吃了的，没给。我当是。呀，赵官才，赵南的田大是吃多起来鱼，赵南拿的三十吨不低，我穿俺穿不起几只鱼，赵南给俺木杆子借资金用嘛的。
4: Hezi, cinglang nama, rangu ni zige piyasay duwa. Yamen, duk chige a, ya yung yuwa madam che, nye lo da gom ngab yung lingwa, gde do a.
3: Dinte kwa yung xie, jo rang zige dandi, ngan zo kyong rab duwa.
4: Hezi, cinglang, cinglang, deshda, go deshda. Rangu ni, kese ra shue da ngwa, shue da.
1: 兄弟，我们就拿了，看不过啊！要呢，你看看是牛咩？当天俺给他牛呢，自己打不死的哇！
3: 让兄弟给我捏住水泥去。
4: 喂，哦，要咩呢？打个车上啊？
1: 啊，对，在这。杨啊，
3: 哪个宝贝
1: 在这鞋子？都是电器皮的。
4: 嘿嘿，哎，
1: 哪个宝贝看了用油的哇？儿子。
5: 既然你们俩来个几对麻辣电视穷啊，
1: 弟弟用过穷，我是穿个的给土皮呢，用过忙啥东西？喂喂喂，进来！哦，让我们俩那么窄着起来的哇，听上去晚餐给炒啥香哦？叫你，呀，可以的，可以的，呀，可以的，我这说，呀呀，进来坐，过来坐，是吧？坐坐那，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进来，
3: 아자. 사제야제 최관계에 고주비. 탄도 고주 우이다. 쟤는 왜 망고 좀 우이겠다.
5: 지. 니에 치송데 마저 제피.
3: 알레. 란티치 제가지가.
6: 이자
3: 우이든데 아. 민도 우이든기. 란치는 달래카니 니에신기 강에 가두니 나르죠.
5: 예신 사자.
3: 다 年过谢我马季，你嘞说说道道也不起，我这同到阿妈打个句了，拜拜。

0: 야, 다 줘도. 나랑 저 랑가 갑주의 뒤에 초세사서 사업수샤 니 통수 오즈 매줘
1: 닝구리 냐소사가 조그치비
0: 랑러 수등 멤비야 是吧 나 류덕게 랑 지수 용구로 야구하 수임도 저
2: 小张, 你 지금 클라사 종마디 니 클라키 랑 좋아시대 아
3: 용아
4: 도지 수수 키이베
2: 랑에 가르키요
4: 솔로 샹구 수이
3: 저
4: 사업수가 주위 또 왔네, 저 시대야.
3: 영아.
5: 좀 좀 와라.
6: 오.
5: 실화 좋아, 대면 배. 너 수준이 아니다.
2: 저.
3: 쟤는 아주 주인이다, 좀 좀 와라.
0: 영아.
3: 나를 수입해, 시작하면 내가 가라이. 실수시라, 루미.
2: 아래,
3: 또 띠이.

0: 미디 라오라 탈토니엘로 메기니 대통령이 난 탐구지 랑원의 비주얼이야
1: 디제 마지 두제 할라게 나다다 너그유라 칠레텔레 차로시라나주 니콜 터제나 수위
0: 야도 못해 주지 좀라

0: 아자, 나지. 랑신이래주가 얘는 아래 사실 무슨 없이 삼지.
1: 레어망다 치지. 난도 사저이. 내가 얘 롱래뇨가 좋아. 양 클라스가 좋아.
0: 롱래스니 뇨출시. 아자 그 랑클라스 무슨 사가 치고. 저 돌아야 무슨 시 걸도가. 어 집자마 지시고. 어 냐세 저저기 실수시치. 냐 냐스게. 냐래 리망원 교지. 돈도 탕기움시고.
1: 어 돈도 제법니고.
2: 레슬람사이.
0: 탄드장 레킨제도.
1: 나다메 이네 저와서스도.
0: 구지게 장 야우치기비에.
1: 야우치기. 구지게 나 존내 수교 채고 돈도 선이 처샤도가 채우승기. 레로 야우유 나다도 싫어치기.
0: 진더비야. 然后今天接到谢列主播马蒂 팀관리원취제 팀준체시 오늘이 나랑치도 뽑히기
1: 장게 예명 할수 있는 사람마 담제 나다과 남주 교구유 봐
2: 니분한고
0: 야치
1: 자 서다 클라사드
0: 나 수코자 니자 친이시라 개비 사도 민도
1: 쟤는 아승인다
0: 어어 야. 야, 탕도스 통다.

0: 지 아자 랑게셉니 주녀 고추기 체자 니 섭섭시시 제초 아자 랑아 주도 마시다 용도
1: 랑 아자 손자 니 랑 주도 마진 수치시 칼라야 무이도 니 따투 봐
0: 아자 아자 랑게 고추유미도 더디 랑게 칸글라야 무이도 비네 트렁기 쳔부디나 소야 고시게 오유는 거 가지 주르제 더디 랑게 디 주도 제토네 선영아 렘을 교비네 랑게 돈도 주도 제토우지베
1: 你也让许多国外切土些，一年俺让个阿家孙子，你也谈得让罗国还最切土的情绪，让爹爹受病用马时，杨龙的，广大俺人多，准俺那爹阿着，三年年让看个姐姐，看个那个些，让贵州切啥孙呢，俺罗主席，快出门，看切孙，
0: 阿家，让来养起。
1: 自然那样是多啊！
0: 你做胡大姐姐比，我那胡大姐比，
1: 能打有嘛事？
0: 嗯。
2: 阿妈，爸爸，我你罗永斌。
3: 是，罗永斌啊。
1: 罗永斌的。
3: 过来看兄弟。
1: 过来看母亲。
2: 对的，你是狗。
3: 마대개미도와
1: 파셔스셔머지대자낭다미도
3: 저거도중에니가가라소아중남사사중시
4: 幸福로래뉴베
1: 뉴메
4: 뉴메에호세쟤는더비야나소소아야우제게쟤라초미딘저뇨마지
1: 어마지
4: 갈채소
1: 나총기나친제중무토스지가친피무란레가종조손자갈래카고치타는갈라세야미도쟤자니로래뉴엉위무란지에피
4: 卡瑞
2: 呀幸福来不及的爸爸阿家我妈重出是吧我让个肉不买钱了虽然不起身
4: 是一年算不到三个钱也有了呗
3: 就没重出是吧切个娘带我是呗
1: 爸爸我们这么起的我有的你也马上下回传感觉别问你听个戏
3: 是的这可把用不着让个舅母俺就拿了破土钱不全部是吧俺谈的一年是那么给些待遇给谁吃鸡呢？这闺女是，这是那鲜面鲜面，看那啥兄弟多多一个人。
4: 老赖女那个用啊？
2: 干嘛是？爸爸听这是不？都是你拿我当嘛是？我。
1: 嗯。

계산에도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벽이 퇴응을 타 참비 규제 내비 피해기기 렘비 토 규유라 피해기기 튼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기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규제 내비 토리 사도 변주로 피해기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지도 点笔 여기 파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르크 조드 호타치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르무 사바라슈 여기 미리카기 미망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비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드기 베드 호타치유이

0: Rotomdara Simze, Tawashi Dumara, Gaja Tujule, Gayubari. Gigi Sisitanki, Lady Kag Midaki, Tushi Xi Jinping, Tari Gedun Semdinawara, Tetu, Dingjo Nandi, Kikim Nibu Unzinki, Dungji Lewang, Jigdun Tokbara, Gundi Dongchi, Tunja Kajin Shane, Chua Nibu Jue, Liu Sarba Zamu, Ji Songbari, Giga Mangbu Midaki, Tushi Xi Jinping, Shanghai Yamle Zenzuki, Unzin Sunduru Shukti, Chua Kadang Yamtu, Shanghai Yamle Zenzu, Buce Tobe, Kongbe Yungiro, Gundi Dongyu Rewayu, Ji Songbari. Gigi Sisitan, Lady Kagi Midaki, 주시 시진핑키 다리 계드윈 쳔드 나와티 지중 레왕 직든 초바 뒤기로 체시 사르바 띵유 지 송바리 지지 시스템키 실린 소르바 아우터 바이기 주시 시진핑키 다리 쳔드 능급 계급 2부 벤조르타 시장 벤조르소 캡궁망부 퇴녀 냠레라 군디 동구 시송 유베 안주 중국타 무티 뷔제 토웨 냠레 체기르와 유지 송바리 지지 시스템 예주 롭친 다르구 줄람 심죽 소이 줄린 레로 에볼로티 Edo Sobki, Zhuxi Xi Jinping ne, Jiji Sisitan la Jiedun Semdi Nawati, Chua Nibu Jiwa Sabdu Zhujiru Kajo Sedu Nangyu. Nganzu, Tanda Jiji Sisitan Sarpa Xiebe Zhujun la Gundi Dongxin Yujin, Chua Nibu Mangzuru Piantokbe Nyamle Namchang Ribdang Rimba Lakdara Chigi Yube, Nganzu Jigam Ngune Xena Kegang Chimburi Ji Sungbari. Jiji Midaki, Zhuxi Xi Jinping ne Gubdi Uzu To, Tunmung Kongbe Yungiru Gundi Dongyu, Zhonggui Langjo Do ne, Sokshu Choka Tang, Shanghai Nyamle Zenzu Buce Tobe, Kongbe Yungiru Chitun Che Gyu Rewa Yu Ji Songbari. Shanghai Nyamle Zenzu Ji Chungji Xunba, Sohir Hengi, Tari Ji Shanghai Nyamle Zenzu Ji Uzu To, Nganzu Zhonggui Dunbe Kole Jujung Chuegu Ti, Zenzu Di Lege Lamsu Tang, Jiji Che Ne, Chudur Che Gyu Yin Si Songbari.
1: Tingdi Senguru, Nyanjun Xu Senba Yin.
2: Tengke, Sangong Jie Yong.
1: Sangong Jie Yong.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초 충미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균양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통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걸어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경님도 쇼.
1: 아빠, 나 로형비.
2: 루심이야니. 세사베.
1: 세사, 마세니나 루심이.
2: 루고 봐요. 라지고 로형야 가세요.
1: 루만부터 나 시기.
2: 어제 시기. 정리기 보시 저거이나. 제대로 용하다. 클라세사소나. 맞아. 로고 좀 가줘.
3: 장마, 이름 날려 내버려 두.
0: 이름 갈래 가고 뒤제 알아지는 람산이 있어 봐. 장인이 큰 맛에 가시노.
1: 이거지. 네가 가서 샤나 집에 커리샤.
2: 가보여나 망지동 아.
0: 다시 뒤 이름 날려 장께 가시샤 갈라도 전이 30도 봐.
4: 얘들아 장께 콜 좁체샤.
0: 어지.
4: 배치 바보님도 망지 때 뒤유자. 差不多
2: 你先对用嘛。嗯，三队长阿瑞，穿着军服的这些人，讲究什么什么事嘛嗦？哦，你做什么都接不起，厂长哪落里有什么？你哪落里你就给这一杯，接继续去。哦，厂长，厂长。嗯，
5: 是组长。
3: 차장，让俺新年这把车途中啊。组长，让俺新年俺这把车去。
5: 这边，现在刚上这把车的，来没就开始。可是。차장，组长是？谁给写的？차장，
2: 我叫侬阿来老大。给
5: 的，可牛牛修修多。哦，咱给那边路了，别切破你的没着。
2: 可是，泸州这个年数的待遇，可是俺两个比那真过头些。一年他的泸州子女们他待遇咋？俺这个是闲的苦嘛些。这边，现在出大事一个大，俺走他的这个卡车生计，将给他将给农民存钱钱啥，一年将给全部到账，给起出头也没多。让了这边那年，记住的你中哎。
5: 俺他的钱是够两天一年。
2: 咱给解释，忙快写不多，俺得罪到是关系吧？呀糊涂，查查，俺做整理个六七万钱是做不透么多的，咱们让地主打。
5: 哦，是。
2: 看到了，记住的你不行呢，前期咱们让个套路过去，搞不得对，俺马上不去了。
5: 组长，让个写多么点是呗？
2: 地头工那一个去，让了记住的你不行呢，工人给写多呢。
3: 我给铁柜钱，来，让给他多些些。
2: 那让米要求钱噻，没不出去就没打。咱也路就多快呗，整理个包吃不消的。组长，
5: 让个年生就藏不心给，我那俺舅个媳妇都。组长，俺女婿也长得也叫，俺当啥过的啊？我去。